10전대 뭐 한방 백수기예요. 요거는 육개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감초예요, 얘가. 얘는 숙지왕. 얘는 인삼이고, 얘는 작약입니다. 그리고 얘는 황기, 얘는 백복령, 얘는 청궁. 엄나무. 이거는 십전대보라고 그래갖고 십전대부터 그러니까 몸의 기를 돋궈주고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면역력 키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요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건강에 좋은 거면은 더 좋겠다 싶어갖고 이걸 선택해갖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아 그래도 조금이면 사람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고른 게 십전대 한방백숙인 거죠. 옛날에 한약 같은 거를 우리 저기 뭐야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한약 드시는 거 보고 아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한번 그걸 응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게 된 거죠. 경동시장을 처음에 가서 지금 11년째인데 계속 그 집에서 이제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전화만 하면 다 보내주세요. 한의원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다가 얘기를 해서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희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집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끊기지 않게 그냥 계속 연결해 주셔가지고 잘 썼어요. 그러니까는 2kg 400 정도 되는 거네 분이 드십니다. 면보에 싸서 지금 약재가 있잖아요. 약재를 밑에다 깔아요. 그리고 면보로다가 싼 찹쌀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리를 올려요. 얘는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고 얘는 또 열을 올려주는 음식이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리하고 부추는 먹으면 맛도 좋지만 영양가도 갖춰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요 뱃속에 있는 요 내장 요거 다 깨끗이 긁어놓고 깨끗이 닦아주시고 여기 보면 목 있는데 여기 이자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요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렇게 오려서 내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내요. 꼬리 있는데도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는 사람들이 먹기 편하다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약재를 밑에다 이걸 깔 거예요. 이렇게 얘도 해고 그냥 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보자기에 찹쌀을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이제 뚝배기 담을 때 불 5분 뜸들이고 그런 다음에 찬물에 물을 틀어가지고 얘를 김을 다 뺀 다음에 이제 꺼내서 드시면 돼요. 딸랑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나면은 최대한 이제 딸랑 소리가 조그맣게 날 정도로만 줄이면 돼요.

불을 완전히 끄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김을 빼는 거예요. 계절을 탄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여름에는 또 복대도 그렇고 오히려 여름에 더 잘 팔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찾으니까 이것도 겨울에도 그냥 꾸준하게 팔리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모임이 많고 가족 단위 많고 생일 때 이럴 때 어머니 부모님들 생일 때 많이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면 산 속으로 오거든요. 구비구비 돌아오면서 막 욕을 했대요. 뭐 무슨 이런 쪽을 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시면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갖고 그것도 마음에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면서 잘 먹었다 문 닫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가실 때 그럴 때 조금 뭐 그냥 좋았고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먹고 가서 건강해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 거의 뭐 어릴 때부터 살다가 시집을 24살에 시집을 갔어요. 울산으로. 그랬다가 다시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골로 내려오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거죠, 여기로. 어렸을 때는 닭을 많이 먹었지 오리를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식구가 많았어요.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한번 닭백숙을 삶으면 한 네다섯 마리를 그냥 한 솥에다 넣고 양은솥에다가 밖에다 이렇게 그불 때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불 때서 그냥 삶아갖고 이것저것 뭐 약재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엄나무라든가 구하기 쉬운 뭐 오가피라든가 뭐 이런 거 잘라갖고 밑에다 깔아갖고 이렇게 해서 줬던 기억 있어요. 그냥 키우는 것만 봤어요. 천둥오리 같은 거 이런 건 기르고 그냥 그랬었지 먹고 이런 거는 잘 몰, 뭐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신랑이 저기 화성인가 거기 살 때는 이제 오리를 직접 길렀어요. 한 마리 두 마리니까 잡아갖고 오리 뭐 구이도 해먹어보고 뭐 주물럭도 해먹어보고 해봤 그때는 그렇게 해서 먹어봤죠. 지금까지 이제 뭐 여기서는 돈을 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생활하고 우리 먹을 거잘 차려 먹고 뭐만 이렇게 심어서 먹는 거는 다 남이 하는 거보다는 뭐 약도 좀덜 주고 이렇게 해갖고 먹고 나머지는 뭐 손님한테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갖고 욕심 없이 살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건강한 음식 찾는다고 한게 여기에 또 백숙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숙 쪽으로다가 주물럭 같은 거 하고 오리 수육하고 우리 현재 뭐 그런 쪽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른 쪽은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먹고 나면 건강이다, 건강하다, 뭐 이렇게. 예.

0: 조직이 돌려놔.
1: 아니 일하는 시간은 내가 줄게. 아예.
2: 이진말, 이진말이 요 뒷산이 뭐 산틈이가 이진봉이
1: 이진봉?
2: 응.
1: 아 그래서 이진말이구나.
2: 참이백 제일 참이하기 전에 담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참이하고
3: 그 조합장님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대가하고 있고 그걸 한 가죽 가져가면은 쌀 한 마만씩 받아왔대요.
4: 말만 가면
3: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여러 동네에서 이제 참이를 심은 거예요.
2: 우리 밤낮 적부추로 댕겼어요.
3: 그때가 72년도, 73년도?
2: 나 올 때는, 여기 올 때는 참이 농사 안 지었어요. 참이 농사는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했는데 막 참이가 나 그 길에서 팔았거든요. 길에서 팔았더니 엄청 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서로 그냥 너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
5: 그래서 풀 팔아서 너덕지 살아남. 그 전에 그냥 심어가지고 따먹고 이랬어. 접을 붙이니까 막 이렇게 이만하고 뚜껑고 참도 뚜껑고 노랗고 금싸래기라는 걸 했어. 금싸래.
2: 저 밭에 가서 고사 지내는 거 여기도 했었어요.
5: 어디 가 고사지 뭐.
2: 참외 해놓고 지는 참외가 이렇게 달릴 때 해요. 잘더라고. 피는 거지. 지비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비로 해가지고 칭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떡 해다 놓고 구워서 시리즈 갖다 놓고 막걸리 갖다 이제 유지해서는 안 돼요. 안 되고 하우스에서만 해가지고
3: 하우스는 판판하게 좋은 땅에다 해야 되는데
5: 끝나고 덩굴 걷어. 7월 이제 끝나고 이제 긴장하려면 이제 뽑아내잖아. 그때 다른 거 요런 게 이제 있으니까 아까운 거 그냥 절고 놨다가
2: 참이 장아찌. 개개 보니까 소금에다 많이 하더라. 된장에다가 해봤어요. 근데 소금이 더 나.
3: 절여가지고 꼬들꼬들 말려가지고 고추장에다 박으면 진짜 맛있어요.
2: 이는 오이 장아 저걸 거가 비슷하게 하면 돼. 오이.
3: 많이 뿌려.
2: 아니요, 배집은 더 많이 안 뿌려.
5: 한 두 달 있다가 저 밥 두 달도 안 돼서 서울 상해만 올라갔다 팔려서 이거를
2: 오이하고 비슷하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나는 끓여서 구워봤어요.

0: fine.맛있어.
1: 응.
0: 야.
2: 아이고, 맛있게 생겼네.
0: 진짜 맛있겠네. 아이, 고춧가루 그만 넣으래.
2: 그만 넣어.
0: 고춧가루 많이 넣은 거 써.
3: 절구기도 마지막에 절궜네.
0: 응. 맛있지?
3: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거나.
0: 20년 넘었어, 한 25년.

온 고향은 어려서 전라도 저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서울로 왔는데 구로동에서 살았대. 시동생이 중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거지. 시동생이 여기 저쪽 여기 동네 또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처갓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 거지.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수능 치를 그거 접붙이로 댕겨봤어요. 딴 데로 댕겨가지고 접붙이는 걸 배워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하기 시작한 게한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씨를 부어요. 담궈가지고 그걸 또 보자기에다 해서 싹을 뜨뜻한 데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 그러면 이제 한 3월 말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하우스에다가 이제 포트 박아서 해가지고 그걸 심어요. 심어가지고 한 4월 달좀안 돼서 심어. 밭에다가. 하나는 밑으로 오이고 하나는 위로 올라서 거기다 접을 붙여요. 그렇게 잘라놨다가 이제 한달 있다가 나가는 거지. 쌀이 나무는 이제 그게 참이를 심어 놓고요. 이 가닥을 하나는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리 빼고 두 개는 이리 빼면은 그거를 바람에 흔들릴까 봐 꼽아.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는 또한 가닥 두 개는 또 절로 가고 한 가닥 일로 오고 이렇게 핀을 꼽아야 돼. 어기석이 나야 돼. 쌀이 나무로 해야지. 나 그때는 어려서 장아찌 몰라. 여기 와서 알았지. 그때 뭐안 해봤지. 그냥 내가 배웠지. 누가 우리 친정엄마도 안 가르쳐주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남의 어깨으로 봐가지고 한 거지. 안 해줘가지고. 그전에도 저기 소금 갈라가지고 다 발라내고 이런 항아리에다가 넣고 소금 캐캐로 넣어서 이렇게 위에다 눌러놓는다. 그전에는 냉장고에다 못 넣으니까 좀 짜야지. 맛이 없지. 그걸 빼야지. 무궁무궁하잖아. 아삭한 맛이 없잖아. 씨가 들어있으면. 옛날에는 뭐광 시원한 데다가 갖다 놓고 그랬지만 김치 냉장고가 없으니까. 먹을 수 있죠. 봄에까지도 먹을 수 있죠. 간이 맞아 있으면 항상. 알르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양념이 없었어. 그렇게 양념 안 했지. 여기는 지금은 양념이 많지. 옛날에 그렇게 양념이 어딨어. 그냥 마늘도 안 넣고 그냥 먹고 막 그랬지. 양념은 뭐, 그래도 꽤 오래됐지. 한 40년 버튼은 양념이 있었지. 옛날에는 뭐 반찬이 없으니까 좀 짭짤하면 그거 무쳐가지고 냉장고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데 놔두고 그냥 먹고 그랬지. 맛있죠. 지금 더 맛있지. 아유, 맛있다. 지금 사는. 아이고, 맛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s Lee Jeong-hee-seok researcher.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책임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0: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Drawing more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Local consumer prices continue to hover at the 2% interest rate in April. Training the robots to allow the visually impaired the chance to better indulge in cultural experiences, like the number of hybrid cars are registered in South Korea surpassed 2 million units locally developed Yuri Rocket. Arirang.

저희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还贵又不勇敢，黄生穿一本本记录，勇敢问着自己心的马里奥，七万家村内。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 사는 봉사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규였다. 누대 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가운이 불행하여 30전 안맹이라. 낙수 청운의 발자취 끊어지고 일가 친척 멀어져 뉘려서 받들이오. 그러나 그의 안에 곽씨 부인이 있는디 추남 소남 관저씨를 모르는 것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곽씨 부인이 몸을 버려 부물 팔째 싹 바느지 관대도보 행의장의징영이며 섭숙회자 중추막과남여보그잔우비지 상침질 꺾음질과 회울뜨기 괴담이며 고둔후비소롤리기 망건꿈에기 끈적기 해자 도시버선 행전 포대 허리에 뜻하님 줌치 쌈지 양랑 빌랑 휘양 볼기복

이게 흥초공단 수주산을 주낭능 갑사 운문토주 갑주 분주 표주 명주 생초 동견 조보북포 황제포 준포문포 최초리며 삼배백제 극상세목 싹을 받고 맡어짜기 정황적백 짐향우색 각색으로다 여색어기 조상난집 원삼제복 혼장대사 음식숙정 가진재편 중계약과 박산화자의다 식정 화채의 신설 중여 각각 찬수 약주 빚기 수팔년 봉우리 힘과 배상허기 고인지를 잠시도 놓지 않고 수족에 달진토록 분파라 모일적에 분모와 돈 짓고 돈부와 양 만들어 양을 지어 관돈 되니 일수책에 장디변에 이웃집 사람들께 착시 이런 곳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준 주시향 봉제사

어이.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뒤안이 칭찬. 아, 하루 난 신봉사 먼 눈을 번덕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전생의 무삼죄로 이생에 나를 만나 날 이렇게 공대하니 그 나는 편타올지라도 마누라 고생살이 도리어 불안호. 그러나 어쩔 것이오. 사는 대로 살아가되 오늘은 지원할 일이 있소. 우리 연장 40이나 슬하 1점 혈육 없어 조상 향화 끊게 되고 우리 내외 사후라도 초종장사 소대기며 연연히 오난 길 어느 뒤라서 맞들까. 그러나 우리가 40 후에라도 명산대찰 신공이 나들여 남녀간에 낳고 보면 평생 하늘 붉었구만. 공손히 대답하되 가군은 정대하신 마음 몰라 발설치 못하였더니 지금 말씀 그리하오니 지극신공하오리다. 옛글에 허였으되 불효 삼천 무위대라 허였으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 못하오리까. 그 정성껏 빌어보. 곽씨 부인 그날 부인

째 영산대 자리영신당과 고묘 종사 서광사며 불미륵 서계신디 허유 허유 다니시며 가사시주 인등시주 창호시주 시광불공 칠성불공 나

0: 소원여는 소항 못다릴더니 반도친상 가는 길에 옥진비자 잠깐 만나 수어 수작을 허웁다가 시가 조금 늦진 고로 상제께 득죄허여 인간은의 지심에 갈바흐를 몰랐더니
1: 아, 멋지구,

이름은 성목, 울시 학색 좌불중 성 14일이 자년 후에 기미가 있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신봉사 좋아라고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겁을 내요. 밖으로 후루루 나가더니 집안 좀 쑥쑥 줄여 정화수 세수 안에 받쳐놓고 좌불안석 급한 마음 순사 너기를 기다리지.

0: 누워.
1: 곽씨 부인 순산 정신 차려. 남녀간에 무엇이오? 신봉사가 눈 밝은 사람 갖고 보면 아이를 낳을 때 분간을 허려마는 그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거 보아 알 수가 있나. 아이를 만져보려 할지 꼭 위장꾼 좀짱 졸라 내려가듯 허겄다. 자 어디 보자 어디. 오이쿠. 거침새 없이 미끈덩 넘어가니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낳는가 보. 만득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하오. 여보 마누라 그런 말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 욕급 선영하는 것이오. 그 딸이라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꾸리까. 우리 이 딸 고이 길러 예절범절 잘 지켜. 침선방적 잘 시켜. 요조 숙녀 군자오고 좋은 매필 부기다남 허고 보면 그 외손봉사는 못하리까. 그런 말 마오. 신봉사 좋아라고 첫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비는 뒤 이런 사람 갖고 보면 오죽 조용히 빌려면은.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그 백성질이 있던가 보더라. 삼신 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 구만리나 도망가게 빌어버린디. 33전 도솔 차 승불제석 삼신 제왕님 내 화이 동심하여 다부버 복수서 사십을 낳은 자식 한 달 두 달 이슬 매져 석 달의 피열이고 넉 달의 인형 삼겨 다섯 달 호포 낳고 여섯 달의 육구 삼겨 일곱 달 칠구 열려 여덟 달은 사만 팔천 터리 나고 아홉 달 구구 열려 열 달만의 찬김 받아 금강문 하달문 고이 열어 순사는 삼신님 넓으신 덕택 백골남만 깨주리까. 다만 동녀 딸이 오나 동방사금 형을 주고 태임을 덕행이며 대순중자 유행이며 기량일 처절행이며 반희의 재질이며 촛부단의 복을 주어 배부듯 달붙듯 잔병 없이 잘 가꾸어 일취월장하기 허옵소. 곽씨 부인, 이때야 곽씨 부인은 산후에 손대 없이 찬물에 빨래를 허였더니 뜻밖의 산후 별증이 일어나는 뒤 전신을 꼼짝 달싹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0: 지키는구나.
1: 다음.
0: 제가 앞에서 눈으로 뵈었을 때는 되게 행복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그런데 취임사는 여기 세 번째 줄 앉아계시는 분들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누구인고 하면은 김유리의 이모, 이숙, 아빠, 엄마가 되던 것이었다.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쪽에 계신 분들도 분발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쪽을 또 많이 쳐다보죠. 신봉사 아무런 줄도 모르고 여보 마누라 그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 리가 있겠소? 나 의가에 가서 약지어 올 터이니 부디 안심호. 신봉사 급한 마음 의가에 가서 약을 지어 돌아와 수일승 전반에 얼른 짜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 짜시오. 이 약 짜시면 지켜온다옵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다 벌리가 있으리오. 시금을 전패터니 기어허여 이러는가? 양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고 만져보니 허리난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구멍이 창김나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신봉사가 뛰고 미친디 서름이라는 게 어지간해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지. 사뭇 아람이 차놓으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 기가 막혀서 나 저를 꼭 주저앉으며 들어

동리 사람들이 말 유하며 어.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 어쩌시랴오.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동리 남녀노소 모아들어 초종지례를 마치는디 곽씨 시체 소방상 대뜰위에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정공포 삽선 등물을 좌우로 갈라세우고 거리제를 지낸 헌디 경희기가 황중유택 재진결례

0: 산천에 올라가 깊이 파고 앉은 후에 신봉사 할 일 없이 동인들께 붙들리오. 집이라고 들어오니
1: 그렇지.
0: 부엌은 정박하고 방 안은 텐 비었네.

0: 흔디 헐사돌사춘도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집행막대 흩어집고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호구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1: 그렇지.

너희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우느냐 강복 수생이로구나 내가 처지를 두고도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응아 신봉사 화가 나서 한 어떤 아이를 방바닥에다 밀어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아, 그 초치란의 의미 인도야.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아가 울지 마

이야. 기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 새기를 기다릴지 이제부턴 좀 재밌는 게 나와요. 계속 슬퍼만 했죠. 우! 물가 두레박 소리 흐르는 듯 꼬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더 짚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죽게 되니 희에 젖 좀 먹여줘. 우물가에 오신 부인 철석인들 안주며 도척인들 안주랴. 저설만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저 이 생각 말고

나리나 허여루 시인봉사 좋아라고 그거 고맙소 수복 강령 허옵소서 많이 먹여 안고 집으로 돌아올지 턱 밑에 수풀에 앉아 아이를 어른다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뺑뺑어구나 이도 이리도 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라 어려서 고생을 허

그 뭐에 준들 너를 사면 혹 준들 너를 사랴 백미 다섯 맨 뒤 하나 열 속영한 맘대로구나 둥둥둥 내 딸이야 턱밑에 귀남이 아니냐 슬슬 기어라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 허허 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도리도리 주염주염 잘깡잘깡 손마 둥둥 내 딸 서울까 서울까 밤하나 얻어다 틈막 속에 넣었더니 우리 검은 새양지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남았기 한쪽은 덜이주마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10전대 뭐 한방 백수기예요. 요거는 육개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감초예요, 얘가. 얘는 숙지왕. 얘는 인삼이고, 얘는 작약입니다. 그리고 얘는 황기, 얘는 백복령, 얘는 청궁. 엄나무. 이거는 십전대보라고 그래갖고 십전대부터 그러니까 몸의 기를 돋궈주고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면역력 키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오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건강에 좋은 거면은 더 좋겠다 싶어갖고 이걸 선택해갖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아 그래도 조금이면 사람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고른 게 십전대보 한방백숙인 거죠. 옛날에 한약 같은 거를 우리 저기 뭐야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한약 드시는 거 보고 아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한번 그거를 응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게 된 거죠. 경동시장을 처음에 가서 지금 11년째인데 계속 그 집에서 이제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전화만 하면 다 보내주세요. 한의원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다가 얘기를 해서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희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집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끊기지 않게 그냥 계속 연결해 주셔가지고 잘 썼어요. 그러니까 2kg 400 정도 되는 거 네 분이 드십니다. 면보에 싸서 지금 약재가 있잖아요. 약재를 밑에다 깔아요. 그리고 면보로다가 싼 찹쌀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리를 올려요. 얘는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고 얘는 또 열을 올려주는 음식이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리하고 부추는 먹으면 맛도 좋지만 영양가도 이렇게 몸의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먼저 요 뱃속에 있는 요 내장 요거 다 긁어 깨끗이 긁어놓고 깨끗이 닦아주시고 여기 보면 목 있는데 여기 이자라고 있어 여기 위에 요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렇게 오려서 내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내요. 꼬리 있는데도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는 사람들이 먹기 편하다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약재를 밑에다 이걸 깔 거예요. 이렇게.

보자기에 찹쌀을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올려요. 올리고 난 다음에 손질된 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양파 한 개랑 마늘 한 줌이랑 생강이랑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얘가 참기름만큼 꺼내갖고 이제 뚝배기에 담을 때불 켜서 이게 이제 추가 울릴 거 아니에요. 짤랑짤랑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재고 5분 뜸들이고 그런 다음에 찬물에 물을 틀어가지고 얘를 김을 다뺀 다음에 이제 꺼내서 드시면 돼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나면은 최대한 이제 딸랑 소리가 조그맣게 날 정도로만 줄이면 돼요.

불을 완전히 끄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김을 빼는 거예요. 계절을 탄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여름에는 또 복대도 그렇고 오히려 여름에 더 잘 팔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찾으니까 이것도 겨울에도 그냥 꾸준하게 팔리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모임이 많고 가족 단위 많고 생일 때 이럴 때 어머니 부모님들 생일 때 많이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면 산속으로 오거든요. 구비구비 돌아오면서 막 욕을 했대요. 뭐 무슨 이런 쪽을 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시면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갖고 그것도 마음에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면서 잘 먹었다 문 닫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가실 때 그럴 때 조금 뭐 그냥 좋았고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먹고 가서 건강해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 거의 뭐 어릴 때부터 살다가 시집을 24살에 시집을 갔어요. 울산으로. 그랬다가 다시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골로 내려오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거죠, 여기로. 어렸을 때는 닭을 많이 먹었지 오리를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식구가 많았어요.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한번 닭백숙을 삶으면 한 네다섯 마리를 그냥 한 솥에다 놓고 양은솥에다가 밖에다 이렇게 그불 때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불 때서 그냥 삶아갖고 이것저것 뭐 약재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엄나무라든가 구하기 쉬운 뭐 오가피라든가 뭐 이런 거 잘라갖고 밑에다 깔아갖고 이렇게 해서 줬던 기억 있어요. 그냥 키우는 것만 봤어요. 천둥오리 같은 거 이런 건 기르고 그냥 그랬었지 먹고 이런 거는 잘 몰, 뭐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신랑이 저기 화성인가 거기 살 때는 이제 오리를 직접 길렀어요. 한 마리 두 마리니까 잡아갖고 오리 뭐 구이도 해먹어보고 뭐 주물럭도 해먹어보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먹어봤죠. 지금까지 이제 뭐 여기서는 돈을 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생활하고 우리 먹을 거잘 차려 먹고 뭐 이렇게 심어서 먹는 거는 다 남이 하는 거보다는 뭐 약도 좀덜 주고 이렇게 해갖고 먹고 나머지는 뭐 손님한테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갖고 욕심 없이 살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건강한 음식 찾는다고 한게 여기에 또 백숙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숙 쪽으로다가 주물럭 같은 거 하고 오리 수육하고 우리 현재 뭐 그런 쪽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른 쪽은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먹고 나면 건강이다, 건강하다, 뭐 이렇게. 예.

0: 국민이 돌려놔.
1: 이 집 말, 이 집 말이 요 뒷산이 뭐 3팀이 같이 이진봉이
2: 이진봉?
1: 응.
2: 아 그래서 이 집 말이구나.
1: 참이백 제일 참이하기 전에 담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참이하고
0: 그 조합장님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해갖고 있는데 그걸 한 가족 가져가면은 쌀 한 마만씩 받아왔대요.
3: 말만가 먼저
0: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그래. 여러 동네에서 이제 참이를 심은 거예요.
1: 우리 밤낮 접붙이로 댕겼어요.
0: 때가 72년도, 73년도?
1: 나 올 때는, 여기 올 때는 참이 농사 안 지었어요. 참이 농사는 우리가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했는데 막 참이가 나 그 길에서 팔았거든요. 길에서 팔았더니 엄청 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서로 그냥 너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
4: 그래서 풀 팔아서 여덕지 살아남. 그 전에 그냥 심어가지고 따먹고 이래서 접을 붙이니까 막 이렇게 이만하고 뚜껑고 참도 뚜껑고 노랗고 금싸래기라는 걸 해서 금싸래.
1: 저 밭에 가서 고사 지내는 거 여기도 했었어요.
4: 어디 가 고사지 뭐.
1: 참외 해놓고 지는 참외가 이렇게 달릴 때 해요. 잘더라고. 피는 거지. 지비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비로 해가지고 칭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떡 해다 놓고 고사지는 시리즈 갖다 놓고 막걸리 갖다
4: 놓고 하는 거는 자기 식구가
1: 이제 유지에서는 안 돼요. 안 되고 하우스에서만 해가지고
0: 하우스는 판판하게 좋은 땅에다 해야 되는데
4: 끝나고 덩굴 걷어 7월 이제 끝나고 이제 김장하려면 이제 뽑아내잖아. 거기다 달린 거 요런 게 이제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절고 놨다라.
1: 참이 장아찌 개개 보니까 소금에다 많이 하더라. 된장에다가 해봤어요. 근데 소금이 더 나.
0: 절여가지고 꼬들꼬들 말려가지고 지장에다 박으면 진짜 맛있어요.
1: 이는 오이 장아 저걸 거가 비슷하게 하면 돼. 오이
0: 많이 뿌려.
1: 아니요 배집은 더 많이 안 뿌려.
4: 한 두 달 있다가 저 밥 두 달도 안 돼서 서울 상해 막 올라갔다 팔려서 이거를
1: 오이하고 비슷하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나는 끓여서 구워봤어요.

0: 저런 거 나와야지.
1: 맛있어.
2: 응.
1: 야.
3: 아우, 맛있게 생겼네.
1: 진짜 맛있겠다. 아예 고춧가루 그만 넣으래. 고춧가루 많이 넣은 거 써.
0: 절구기도 마지막에 절궜네.
1: 맛있지?
0: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거나.
1: 20년 넘었어, 한 25년.

온 고향은 어려서 전라도 저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서울로 왔는데 구로동에서 살았대. 시동생이 중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거지. 시동생이 여기 저쪽 여기 동네 또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처갓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 거지.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수능 치를 그거 접붙이로 댕겨봤어요. 딴 데로 댕겨가지고 접붙이는 걸 배워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하기 시작한 게한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씨를 부어요. 담궈가지고 그걸 또 보자기에다 해서 싹을 뜨뜻한 데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 그러면 이제 한 3월 말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하우스에다가 이제 포트 박아서 해가지고 그걸 심어요. 심어가지고 한 4월 달좀안 돼서 심어. 밭에다가. 하나는 밑으로 오이고 하나는 위로 올라서 거기다 접을 붙여요. 그렇게 잘라놨다가 이제 한달 있다가 나가는 거지. 쌀이 나무는 이제 그게 참이를 심어 놓고요. 이 가닥을 하나는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리 빼고 두 개는 이리 빼면은 그걸 바람에 흔들릴까 봐 꼽아.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는 또한 가닥 두 개는 또 절로 가고 한 가닥 일로 오고 이렇게 핀을 꼽아야 돼. 어기석이 나야 돼. 쌀이 나무로 해야지. 나 그때는 어려서 장아찌 몰라. 여기 와서 알았지. 그때 뭐안 해봤지. 그냥 내가 배웠지. 누가 우리 친정엄마도 안 가르쳐주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남의 어깨 구멍으로 봐가지고 한 거지. 안 해줘가지고 그전에도 저기 소금 갈라가지고 다 발라내고 이런 항아리에다가 넣고 소금 캐캐로 넣어서 이렇게 위에다 눌러놓는다. 그전에는 냉장고에다 못 넣으니까 좀 짜야지. 맛이 없지. 그걸 빼야지. 무궁무궁하잖아. 아삭한 맛이 없잖아. 씨가 들어있으면. 옛날에는 뭐광 시원한 데다가 갖다 놓고 그랬지만 김치 냉장고가 없으니까. 먹을 수 있죠. 봄에까지도 먹을 수 있죠. 간이 맞아 있으면 항상. 알르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양념이 없었어. 그렇게 양념 안 했지. 여기는 지금은 양념이 많지. 옛날에 그렇게 양념이 어딨어. 그냥 마늘도 안 넣고 그냥 먹고 막 그랬지. 양념은 뭐, 그래도 꽤 오래됐지. 한 40년 버튼은 양념이 있었지. 옛날에는 뭐 반찬이 없으니까 좀 짭짤하면 그거 무쳐가지고 냉장고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데 놔두고 그냥 먹고 그랬지. 맛있죠. 지금 더 맛있지. 아유, 맛있다. 지금 사는. 아이고, 맛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해금의 음색이 굉장히 독특해요. 새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깊은 울림이 뭔가 이렇게 가슴에 더 와닿는 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께서 워낙 국악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 5, 6살 때부터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 같은 서양 악기보다도 저는 어쩌면 국악기를 먼저 접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었을 때 날씨는 무슨 악기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는 해금을 해볼게요 라고 답을 했고 그래서 취미로 해금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해금이 들고 다니기도 너무 간편하고 손과 양손을 사용해서 뭔가 활로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해금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바다 해자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해자가 해부족의 해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전통 악기로서 확립이 된 것은 이제 고려시대, 예종 때의 일이고요. 보통 이제 현악기는 지판이 있는 악기들이 많죠. 손을 어디에 짚으면 그 음정이 딱 나는데 해금이라는 악기는 지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의 감각으로만 음정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정말 장점화 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악기랑은 다르게 조음김이 너무 자유로워지고요. 포지션을 이동하면서 또 다양한 음색을 낼 수 있고 보통 해금이 두 옥타브에서 세 옥타브 정도를 활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끌어올리거나 흘려내리거나 하는 음색들을 내면서 음과 음 사이의 모든 음정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죠. 해금이라는 악기는 오른손의 힘을 주었다가 뺐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온전히 이 연주자가 어떻게 활지를 하냐에 따라서 해금의 음색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해금과 내가 계속 소통하고 서로 만져지지 않으면 그게 온전히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해금에 애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냈던 앨범은 해그민 멜로디스, 그 다음에 해그민 파라디소 이런 앨범 제목을 가진 음악들을 냈었는데요. 그 첫 앨범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해금도 이런 음악이 가능하구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을 해금이 하니까 굉장히 새롭네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실만한 곡들만 거의 모아서 냈던 앨범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해금을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좀 대중적으로 더 가깝게 갔으면 좋겠다. 그 앨범들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의 음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의 이야기, 저의 느낌, 또 제 생각을 담아서 자작곡을 실어서 앨범에 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작했던 곡이 당신을 향해 피는 꽃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길가에 핀 아주 작은 꽃들을 보고 짓게 된 곡인데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그 힘든 감정을 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길가를 걷고 있을 때 아주 구석에 피어있는 그 꽃들이 저를 보고 응원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곡을 들으시고 아, 당신을 향해서 피는 꽃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라는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한지윤 이제 시간을 달리다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 곡을 함께 냈었는데요. 우리가 뭐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시간이 달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담아서 조금 현대적인 창작곡 느낌의 곡들을 또 담기도 했습니다.

브랜드 로레이 어워드는 국제 비영리 단체 세계 브랜드 재단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이에요.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고, 이 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중들에게 신뢰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또 브랜드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이 또 20년 되는 해예요. 연주자로 활동한 지. 제가 정말 조용히 묵묵히 걸어왔던 이 길을 응원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에게 또 큰 의미가 된 것 같고, 또 제가 혼자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과 굉장히 함께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특별한 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상식에서 제가 한 10분 정도 연주를 했는데요. 여러 뭐 아리랑이라든지 What a Wonderful World 뭐 그런 음악들을 쭉 이어서 들려드렸는데, 제게는 또 이제 세계적인 모든 분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한국의 전통악기인 해금을 선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음악이 주는 매력은 사실 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악을 찾게 되는 순간은 위로가 필요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무서워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쭈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1: 와우. 오. 와. 와.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 아.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퍼펙트.

0: 감나술력도라고 하는 제주도의 역사와 주요 장소들을 그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해녀들이 물소중이만 있고 물질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1: 물소중이요? 저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 같은 거 있고
0: 그렇죠.
1: 거의 진짜 맨몸으로 그 입수하고 한 거잖아요.
0: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으세요?
1: 춥지 않았을까요?
0: 아, 그렇죠. 추위예요, 네. 추위. 지금도 해녀들에게 그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추위라고 해요.
1: 아, 저 경험이 있습니다.
0: 언제?
1: 그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바다에서 긴 시간 동안 전투 수영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인데도 나와가지고 그 장작돼가지고 몸을 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 1960년대 후반에 그래서 공잠수복이 네. 도입이 돼요. 잠수복이 도입되면서 장시간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 결국에는 체온을 유지해줬다는
0: 그렇죠.
1: 게 그 잠수복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이었겠네요.
0: 제일 큰 역할이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네. 공잠수복만 입은 사람은 효율성이 너무 좋으니까 네. 못 입게 한 거예요.
1: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 또 있었겠군요.
0: 그래서 부산, 울산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2: 2013년도부터 갈란마을에서 네. 그거 기록을 이제 시작하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네.
2: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0: 삼척 갈란마을 해녀들에게 네. 이 잠수복을 어디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네. 한결같이 울산에서 만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2: 네.
0: 울산에 있는 잠수복사에서 동해안의 전체 해녀들이 네. 다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고무 잠수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2: 네.
0: 생각을 해서 울산 잠수복사하고 네. 해왕 잠수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제작 과정도 찍고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저기 이 일을 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셨어요?
3: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52년째입니다.
0: 52년?
3: 네네네. 52년.
1: 어떻게 잠수복을 만드실?
3: 처음에는 잠수복을 이건 이제 일본에서 아버지 엄마가 한 벌 두 벌씩 갖고 와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작은 아빠가 고읍에 있는데 아 이러지 말고 형님 우리가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됐는 거예요. 네.
1: 그럼 이제 일본에서 또 기술 같은 것도 이제
3: 그 배워가지고 기술자가 고읍에서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죠.
0: 지금 어머니 그 해녀들이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3: 네, 그럼요.
0: 요즘 좀 어떠세요?
3: 그냥 한 해 한 해 틀리거든요. 해녀분들 나이도 많고 이제 이래 놓으니까는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자식들이 이제 뭐 못 하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는 3분의 뭐 2도 안 됩니다 지금.
0: 지금도 야마모토.
3: 예, 야마모토. 그
0: 일본에서 수입하죠. 원단을
3: 직접. 원단 자체가 너무 좋고 보들보들한. 지금은 또 연세 많으시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는 수축 있어야 잘 입어지고 이러거든요.
1: 해녀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그 몸에 딱 맞게 그럼요. 제작을 해주시는 거죠.
3: 양장점처럼 다 재야 되고. 근데 지금 막 5년을 해도 그대로 해라 이러면 그만 우리가 이 장부 요 요런 거 딱 예, 카드 해놨는 거 요거 보고.
1: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계속 해왔던 해녀분들하고
3: 네네네.
1: 그 치수 쟀던 게 이제 다 쌓여 있으니까.
3: 있으니까는.
1: 그럼 이 동해안 쪽에 이 잠수복 제작하는 데가
3: 그 부산 울산밖에 없습니다.
4: 고무 잠수복 역사에서 보시테크를 뺄 수가 없는데 보시테크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제작 방식을 갖고 온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5: 68년도에 네. 처음 이제 그걸 하셨다고.
4: 제주도가 1970년대 초반에 잠수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고무 잠수복을 도입할 수 있던 어떤 여기 영도 혹은 이쪽 부산의 배경이 있었습니까?
5: 뭐 해녀도 많았고 제 선친의 장모님이 저한테는 외할머니인데 권유를 하셨다 하더군요. 만들어져 있는 잠수복을 거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군요. 패턴을 만들어서.
1: 보온 상사였잖아요. 보온이라는 게
6: 그 따뜻하게 하는 의미인가요?
5: 잠수복을 만들고 그 잠수복 이름을 보온복이라고 명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온복을 만드는 보온상사다 해가지고.
6: 그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소재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5: 이게 이제 보통 고무옷 이렇게 부르는데 고무가 아니고 재료의 명칭은 네오프렌이라는 뭐 명칭인데 스펀지하고 비슷합니다. 스펀지 재질 안에 수많은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공기층이 단열을 하는 그런 의미죠.
6: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봤지만 해녀들이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에 쓴다 뭐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네.
0: 어제 지장에서 해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질하다가. 그만큼 바다는 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더 위험하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70대 이상의 해녀들이 이런 것들을 따오는 거죠. 그러니까
6: 잠수복 하나가 해녀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0: 완전히 바꿔놨죠. 왜냐하면 그 고무 잠수복이 있기 전까지는 그 늘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다쳐도 이게 보호도 되어주지도 않고 그만큼 힘드니까 뭐 아무리 그 여름에 하더라도 한 시간 이상을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6: 전국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바다 마을의 어떤 삶을 계속 기록해 오셨는데 이게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0: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현재. 현재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6: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네.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
6: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0: 다음은 우리 머구리 잠수부.
6: 머구리 잠수부.
0: 삼척 갈란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 아, 기대되네요.
0: 삼척 갈란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6: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0: 그 당시에 제가 컴퓨터 그래픽이랑 디지털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그때 없었거든요. 멀티미디어 쪽이.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영상은 광고를 보고 응시를 하게 됐는데 장비나 시설 같은 거보다는 처음으로 제대로 글을 써본 것 같아요. 글로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다는 것에 되게 놀랐고 그 다음에 자기 회고와 성찰을 할수 있겠다는 그런 거를 알게 되고 글쓰기를 즐겼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감을 사용해서 쓰는 방법도 관찰이나 기록하거나 할때좀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글쓰기를 연구의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 쪽이랑 많이 연결된 거는 사실 VCU였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술과 타 분야의 융합을 정말 권장하고 도모하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든 이 예술가에 대한 이 존경심이 굉장히 크고요. 공대나 의대, 뭐 다른 학문이랑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근데 일단 치유에 대한 생각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던 제 개인적인 어떤 좀 어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많이 유교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또 가부장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의사 표현을 하거나 하는데 제한이 너무 많았어요. 지켜야 될 룰도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 오래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저는 사회적으로 거의 무용지물인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고 교감하고 싶고 그런 게 결핍한 만큼 너무 이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끊임없이 저를 치유의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글쓰기. 글을 많이 썼어요. 소통이라는 게 뭐지? 몰입이 뭐야? 약간 모든 게다 궁금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미디어랑 연결이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저의 이제 치유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들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소외된 사람들도 많고 핍박받는 사람들도 많고 말로 꺼내놓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해가 되면서 VCU에서 이제 의대나 뭐 노인학교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은 공통 주제가 있잖아요. 치유라는. 그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가 잘 됐고요. 너무나 좋은 그 콜라보레이션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런던 공연할 때는 이별의 순간이었어요. 춘향이와 이도령의 이별의 순간을 제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였는데 춘향과 이도령을 어떤 나의 자아의 다른 부분이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이별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이별을 한다는 그 자체가 감정이 몰입되면서 그게 나 안에 한 부분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정말 액팅을 한게 아니에요. 정말 안 울려고 진짜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였는데 청중들도 막 같이 우는 거예요. 이 감정이 어떻게 교감이 된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감정이 좀 복받치고 저의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했던 갈망들. 너무 못해서. 너무 부족해서. 너무 깨나고 싶고 너무 소통하고 싶었던 그런 소망들. 이게 나만의 나만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치유될 수도 있겠네. 그 사람들도 감정을 풀어내면서 이런 생각을 또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1: And I think, where Simi falls is between art and always something. Art and research, arts and health, arts and computer science. Each one of us in the department work creatively differently. Mm-hmm. She very much, Simiru definitely comes from a point of research and not the same kind of traditional studio practice, but she has ideas that she wants to work through technology. Mm-hmm. Quite often it's collaborative. There's a focus on emotion, human experience, which she investigates through various technological interfaces such as avatars, mm-hmm. where in one of her earlier works, a person speaks, but they speak through a computer avatar, mm-hmm. and then they engage with the avatar to the point where the avatar starts to ask them questions. She really is quite unique in the creativity she brings, but also the ideas and the engagement with various communities, whether it's elderly populations, people with cancer, student experience, but she's often sort of stretching out into other parts of the university, such as the medical campus. And the outcomes of that work could be performance, it could be video, can be purely a VR experience or AR experience. But yeah, it's different than an artist who's making installations or performance art, let's say. She's kind of coming from a different place and bringing it to a different place, which I think is so exciting.
2: This way, you have, like I say, the anonymity of...
0: 계속 개인의 문제에 갇혀 있다가 한번 시각을 돌려보자 하면서 시작을 처음으로 한 게 보이싱 엘더 프로젝트였어요. 정말 새로운 시도였고요.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공동체에 가서 그 사람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대화하고 교감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가상현실에 가상의 몸을 만드는 거죠. 이 노인분들이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젊은 시절로 이 노인분들은 한 90가 돼도 한 내가 지금 50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프라임 타임에서 딱 멈춰 계신 거예요. 사춘기 때라든가 아니면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상을 하면서 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땠었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공간이 없는데 뭐 그런 거를 마련해 드려서 그분들이 자기 인생 이야기에 좀 푹 빠져서 이제 옛날에 잊었던 그런 기억도 좀 다시 기억을 하게 되고 또 서로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노인학과 교수랑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때는 굉장히 오래전에 한 거라서 모션 캡처가 잘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게 너무 신기했어요. 테크니컬 에러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열망, 그런 소망, 그런 것들과 합해져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또 몰입을 해주고 또 기술이 못 받치마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성공했고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노인학과 교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제 독특한 스타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감하는 게 굉장히 몰입하고 또 공감하는 게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프로젝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단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공감 쪽으로도 발휘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저를 좀 돌아보고 성찰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3: And then there are many ways that Professor Ru has had an impact on the School of the Arts and the ways in which she has furthered the type of research that the School of the Arts would like to engage in. The first would be interdisciplinary research. It's a core tenet of how Professor Rue works. And that means working across campuses. That means introducing into her research the work of engineers in the engineering school, the work in health, in the social sciences and social work, and really bridging those divides in areas that seem like they really don't have a connection. And yet her research brings everyone together to have such a significant footprint. That's one way she's contributed so much to the school.
0: (2~3년) 전에 시작을 한 센티민 보이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는 커먼웰스 사이버 이니셔티브라는 기관의 지원을 받게 돼서 감성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VR을 이제 융합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민자에 대한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감성 AI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감시 체계로 쓰였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상태나 그런 거를 인식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제 좀 더 모니터하고 통제하는 그런 감시 체계의 기능을 했었거든요. 이제 보더 컨트롤 같은 거 할 때 뭐 거짓말 탐지기나 상업적인 이유로 이 사람들이 뭐 이쪽 트렌드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개인정보 같은 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다거나 안 좋았던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민자를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의 특히 좀 감정적인 이야기들, 좀 슬펐던 이야기, 기뻤던 이야기, 뭐 화가 났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공유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AT랩과 함께도 이 프로젝트의 한국 버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AT랩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한예종 학생들이랑 함께 한국에 있는 이민자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또 한국의 이제 감성 세계는 또 틀리잖아요. 미국의 감정 세계랑 이제 결혼 이주 여성 이민자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삶을 좀 조망해보고 각종 챌린지 극복하는 과정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 한국의 정서인 한이나 정을 어떤 식으로 또 받아들여서 그분의 정서에 또 한과 정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AI가 이 한과 정 같은 그런 역설적인 좀 모순적인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해낼 수 있고 분석해낼 수 없다면은 그 한계는 또 어디일까 질문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 담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 She has fostered so much good work that has resulted in exchange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And that is in her area of kinetic imaging and AI. And she has really enabled students both from VCU, but also from K-Arts to interact and to work on projects together, which students

0: can come study at VCU. VCU students can go study at KArts. So even outside of what Dr. Ryu's done, there's quite a bit of exchange and cooperation going on.
1: Professor Ryu's attitude towards students and her overall teaching approach is really, as I had mentioned, I think foundational about collaboration and thinking about what can be explored through sharing skills and through group work. She really infuses her values of listening, of compassion, and infuses that into her teaching practice, where students are not only learning from her, but there's also this beautiful sort of reciprocal exchange of ideas, and she really allows people to shine and really showcase their skills within a group setting. I got an opportunity to work with her on a research project, Sentiment Voice, and was able to work with students not only from the kinetic imaging department, but also from the computer science program, and people that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And together, we were abl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it was a really wonderful project to be a part of.
2: The experience of this person.
3: Yeah.
2: Okay. So that.
4: 저를 그렇게 믿고 어떤 믿음으로서 추진하는 그런 창작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런 확신 같은 건 없고요. 자신감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vulnerable한 상태인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배워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의심은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술이라는 게 어떤 맞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질문은 의심에서 오히려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를 때는 의심도 없어요. 몸이 뭐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뭐 아무 질문도 없고 지금 내가 사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저는 제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냥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맞고 제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이 항상 있어요. 그냥 한번 의심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왜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심이 생기고 또 다른 의심이 생기고 네, 그 자체를 그냥 꺼내놓는 거예요. 끊임없는 미스터리를 계속 회고하고 성찰해보고 사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그러는 와중에 알게 모르게 저희는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영감 혼자 어찌 가신단 말이오. 제화자 좋네 둠벙 둠벙 좋으시오. 헐시구 철시구 제화자 좋네 얼시구나 철시구. 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 사는 봉사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규였다. 누대 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잦았더니 가운이 불행하여 30전 안맹이라. 낙수 청운의 발자취 끊어지고 일가 친척 멀어져 뉘려서 받들이오. 그러나 그의 안에 곽씨 부인이 있는디 추남 소남 관저씨를 모르난 것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곽씨 부인이 몸을 버려 품을 팔지 싹 바느지 관대도보 행의장의징령이며 섭숙회자 중주막과남여보그잔누비지 상침질 꺾음질과 회울뜨기 괴담이며 고든 후비 소롤리기 방건 꿈에기 가끈 접기 배자 도시보선 행전 포대 허리에 뜻하님 줌치 쌈지 양랑 빌랑 휘양 볼기 복건 풍채이며 전주의 가진 금침 백엔 모쌍어낭 수도 놓고 생보사 각대 흉배 학그리기 흥초공단 수주산주낭능 갑사 운문도주 주 분주 표주 명주 생조 둥견 조보문포 황제포 준포문포 최초리며 삼배백제 극상세목 싹을 받고 맡어 짜기 정황적백 진향오색 각색으로다 여색어기 조상난집 원삼제복 혼장대사 음식숙정 가진재편 중계약과 박산화자의다 식정 화채의 신설 중여 각각 잔수 약주 빚기 수팔년 봉우리 힘과 배상허기 고인지를 잠시도 놓지 않고 수족에 달진토록 분파라 모일적에 분모와 돈 짓고 돈보와 양 만들어 양을 지어 관돈 되니 일수책에 장디변에 이웃집 사람들께 착시 이런 곳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준 주시향 봉제사

0: 어이. 곽 씨 부인 어진 마음 뒤안이 칭찬.
1: 아, 그렇지.
0: 하루날 신봉사 먼 눈을 번덕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전생의 무삼죄로 이생의 나를 만나 날 이렇게 공대하니 그 나는 변타올지라도 마누라 고생살이 도리어 불안.
1: 어시고.
0: 그러나 어쩔 것이오. 사는 대로 살아가되 오늘은 지원할 일이 있소. 우리 연장 40이나 슬하 일점 혈육 없어 조상 향화 끊게 되고 우리 내외 사후라도 초종장사 소대기며 연연히 오난 길 어느 뉘려서 받들까. 그러나 우리가 40 후에라도 명산대찰 신공이 나들여 남녀간에 낳고 보면 평생 한을 풀겄구만. 곽씨 부인 이 말을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가군을 정대하신 마음 몰라 발설치 못하였더니 지금 말씀 그리하오니 지극신공하오리다.
1: 아,
0: 옛글에 허였으되 불효삼천 무위대라 허였으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을 못하오리까.
1: 아,
0: 그 정성껏 빌어보. 곽씨 부인 그날부터

0: 보매난 원삼이다 개화가 하지 손에 들고 부인전 배려오고 곁에와 안은거동 뚜렷한 달정신이 사은상은 소선난듯 남의 관흠이 해등을 다시 온듯 심신이 황홀을 허여 진정 기어렵더니 선녀의 고운대도 고치러 반게 허구 세옥성으로 마르렀나 소녀는 서황 못다릴더니 반도 진상 가는 길에 옥진비자 잠깐 만나 수어 수작을 허웁다가 시가 조금 늦진 고로 상제께 득죄허여 인간은의 지심에 갈바흐를 몰랐더니
1: 아, 멋지구한.

하면 성목 울시학색 좌불중석 14일이 잔연 후에 하도 난 해복 기미가 있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신봉사 좋아라고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겁을 내요. 밖으로 후루루 나가

날을 기다리지 행취가 진동하고 재운이 두르더니 혼미중 단생언이 선인목몇달이라 곽씨부인 순산 정신 차려. 남녀간에 무엇이오? 신봉사가 눈 밝은 사람 갖고 보면 아이를 낳을 때 분간을 허려마는 그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거 보아 알 수가 있나. 아이를 만져보려 할지 꼭 위장꾼 좀장 졸라 내려가듯 터겄다. 자 어디 보자 어디. 오이쿠. 거침새 없이 미끈덕 넘어가니 그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낳는가 보. 만득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하오. 여보 마누라 그런 말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 욕급 선영하는 것이오. 그 딸이라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꾸리까. 우리 이 딸 고이길러 예절범절 잘 지켜. 침선방적 잘 시켜. 요조 숙녀 군자오고 좋은 매필 부기다남 허고 보면 그 외손봉사는 못하리까. 그런 말 마오. 심벌는지어 삼신상에 바쳐놓고 비는 뒤 이런 사람 갖고 보면 오죽 조용히 빌려마는.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그 백성질이 있던가 보더라. 삼신 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 구만리나 도망가게 빌어버는디. 33전 도솔 창 승불제석 삼신제왕님네 화이동심하여 다부법수성 사십은 악은 자식 한 달 두 달 이슬 매져 석 달 피어리고 넉달의 인형 삼겨 다섯 달 호포 낳고 여섯 달에 육구 삼겨 일곱 달 칠구 열려 여덟 달에 사만 팔천 터디 나고 아홉 달 구구 열려 열 달만의 찬김 받아 금강문 하달문 고이 열어 순산언니 삼신님 넓으신 통택 백골남만 깨주리까. 다만 동녀 딸이 오나 동방사금 형을 주고 태임의 덕행이며 대순중자 유행이며 기량일 처절행이며 반희의 재질이며 촛부단의 복을 주어 배부듯 달붙듯 잔병 없이 잘 가꾸어 일취월장 허기 허옵소. 곽씨 부인 이때여 곽씨 부인은 산후에 손대 없이 찬물에 빨래를 허였더니 뜻밖의 산후 별증이 일어나는 뒤 전신을 꼼짝 달싹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0: 하시는구나.
1: 다음.
0: 제가 앞에서 눈으로 뵈었을 때는 되게 행복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그런데 취임사는 여기 세 번째 줄 앉아 계시는 분들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누구인고 하면은 김유리의 이모, 이숙, 아빠, 엄마가 되던 것이었다.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쪽에 계신 분들도 분발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쪽을 또 많이 쳐다보죠. 신봉사, 아무런 줄도 모르고. 여보 마누라, 그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 리가 있겠소? 나 의가에 가서 약 지어올 터이니 부디 안심호. 신봉사 급한 마음, 의가에 가서 약을 지어 돌아와 수일승 전반에 얼른 짜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 짜시오. 이 약 짜시면 지켜온다옵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다 벌리가 있으리오. 시금을 전패터니 기어허여 이러는가? 양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고 만져보니 허리난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구멍이 잠김나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신봉사가 뛰고 미친디 서름이라는 게 어지간해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지. 사뭇 아람이 차놓으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 기가 막혀서 나 저를 컥 주저앉으며 들었던 약 그릇

동리 사람들이 만류하며 여보시오 봉사님 코 명정공포 삽선 등물을 좌우로 갈라세우고 거리제를 지낸 헌디 형희기가 황중유택 최진결

0: 장안은 땡 피어는 띠
1: 아, 그렇지.
0: 신봉사 칠성 발광 빛치는 띠 헐사 널사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집회 입고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호구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1: 그렇지.

啊咿呀，骨头绕啊走。여보시오봉사님아이아이를보시더라도그만진정하시오허허기덕이낸가이제주소어디보세종종와서첫좀주소기덕이내는건너

너희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우느냐 강복 수생이로구나 내가 처지를 두고도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응아 신봉사 화가 나서 한 어떤 하이에를 방바닥 으다 밀어놓고 죽거라 쏙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아, 그 초칠한의 어미인도야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아가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 새기를 기다릴지 이제부턴 좀 재밌는 게 나와요. 계속 슬퍼만 했죠. 우! 물가 두레박 소리 흐르는 듯 꼬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더 짚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모이신 부인 철석인들 안주며 도척인들 안주랴 처설만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저 이 생각만

퇴식 떠주며 밤살이나 허여주고 시인봉사 좋아라고 그거 고맙소. 수복 강령 허옵소서 많이 먹여 안고 집으로 돌아올지 턱 밑에 수풀에 앉아 아이를 어른다.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뺑뺑어구나. 이도 이리도 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라. 어려서 고생을 허

천 차라구야 함전어요 구엽물 보이여라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준들 너를 사랴 백미다섯맨 뒤 하나 열석양한 막대구나 둥둥둥 내 딸이야 턱밑에 기남이 아니냐 슬슬 기어라오

0: 둥둥 내 딸
1: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둘이 놀이 주염주염 잘깡 잘깡 손마 둥둥 내 딸 서울까 서울까 밤 하나 얻어다 틈막 속에 넣었더니 우리 검은 세양지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나 밖으로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리 주마 우르르르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무대에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인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또 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여름에 뭐 수영장도 열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런 광장들에서 같이 뭔가 재미있는 좀 더 릴렉스하고 휴가 같은 느낌의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북악산도 잘 보이네요.

책읽는 서울광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서울 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입니다. 지금부터 책읽는 서울광장을 시작하겠습니다.

0: 책들이 의자 근처에도 있는데 이런 데도 있어요.
1: 여기는 원작을 본 만화 웹소설 웹툰.
0: 헤어질 결심 각본도 있다. 요즘 이런 각본집이 꽤 유행이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들에 대한 뭔가 2차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선제 없고 튀어도 있다.

책상에서 그리다가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는 게 사실 요즘 어반 스케치나 여행 드로잉의 장점인데 책을 이렇게 바깥에서 대놓고 읽을 수 있는 거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약간 해방감이랑 특히 여기 이번에 저거 주제 너무 잘 잡았는데 더위를 핑계 삼아 늘어져도 괜찮은 날 여름이라는 지금 주제로 빈 백등 막 깔려있고 사람들 늘어져 있는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도 신기하게 여기 빈백에 앉아서 다들 핸드폰 보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책을 읽는 것 같네요.

예전에 그 도시를 여행할 때 건물이나 뭐 자연이나 그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좀 그리고 싶어져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각 잡고 있는 모습은 별로 그리고 싶지 않고 신기하게 약간 이렇게 광장 같은 데에 늘어져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모습이 딱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무슨 인체 공부하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분위기를 좀 담고 싶은 것 같아요. 도구의 특성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오늘처럼 약간 덥고 습한 날은 수채는 안 말려요. 안 말라서 조금 칠해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기는 해요. 해가 좋으면 물칠을 해놓고 이렇게 해에 말리면 되긴 하는데 습도를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습도가 있으면 이렇게 원래는 수채를 해놓고 기다려서 그 말르면 또 그 위에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말라요. 그래서 약간 너무 더운 날이나 더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채색할 때는 수채를 조금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펜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마커로 조금 연한 게 아마 그렇게 그리고 앞쪽에는 좀 되게 비비드한 색깔의 이 빈백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 색깔에 맞는 색연필로 그리고 사람들은 뭐 연필이나 펜으로 그리겠네요.

청계천에 해치도 앉아있네. 아우 시원하네요. 물소리 들리고 그래도. 아 진짜로 동네처럼 사람들이 발 담그고 있어. 너무 웃긴다. 나름대로 저쪽에 한번 동참해볼까요?

사람들 다들 너무 편안하게 신발 벗고 발 담그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다 발 담그고 있고 오우 시원하다 오우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네 아우 말 필요 없어

여기 있는 꽃 책들은 다들 뭔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힘든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네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나는 번아웃이었다. 도시에서 읽을 만한 책이네요, 진짜. 뭔가 지쳤을 때 여행을 떠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한번 가볍게 한번 골라볼까요? 아이고.

도시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경험들이 이게 되게 새롭네요, 진짜. 여기가 아까 낮이었으면 앞에 북악산이 보이긴 할 텐데 지금은 어쨌든 광화문 야경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차가 둘러다니고 있는데 약간의 이런 분위기 좋은 조명 아래서 책 읽는 이벤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멍 때리기 정말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책을 진짜 읽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사실 거의 매일 광화문을 보고 퇴근을 하기는 해서 뭐 익숙하죠. 근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그게 옆에서 봤을 때랑 직접 참여했을 때랑 이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요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폭 쌓여서 있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광화문 야경이 뒤에 살짝 보이고, 그리고 빈백에 누워서 다 기대서 이렇게 책 읽고 계시는 사람들, 시민들의 모습을 살짝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밖으로 내주시면서 시민들과 같이 책을 밖에서 읽는 이런 정말 여름휴가 같은 이런 이벤트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모습도 너무 좋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모습도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나한테 그런 걸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게 뭘 좋아하냐고 누군가 물어준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친절한 사람이요. 저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툭하면 누군가를 좋아해버리는 버릇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기간엔 내내 가라앉아 있을 정도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내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기꺼이 기필코 좋아해버린다. 내시경실 베드에 누울 때 긴장하지 말라고 손을 잡아주던 간호사를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좋아했다. 버스가 급정거해서 어어하며 몸이 떠밀려갈 때 재빨리 내 팔을 잡아당겨주던 남자를 나는 일주일 동안이나 좋아했다. 빗물과 눈물과 오줌범벅이 되어 로프에서 풀려났을 때 내게 다가와 담요를 둘러주던 구조대원을 나는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 이상하고 뜨거운 여름에 대피소 한쪽에서 같이 훌라후프를 돌렸던 여자도 나는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최은미입니다. 2008년에 데뷔를 해서 17년째 소설을 쓰고 있고요. 장편 소설 2편, 그리고 중편 소설 1편을 냈습니다. 제가 2020년 가을에 그 코로나를 겪고 있는 여성 인물들을 다룬 단편 소설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단편 소설을 확장해서 장편으로 좀 쓴 게 마주라는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했겠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저한테 왔던 가장 큰 감정이 외로움하고 두려움이었어요. 이 시기에 더 분리되어 버린 타인들도 있었고 또 더 밀접해질 수밖에 없는 타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하고 두려움 속에서 나 자신과 또 그런 타인들한테 어떻게 향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과 질문들을 갖고 쓰게 된 작품입니다. 네. 사과가 갖고 있는 좀 고전적인 상징들이 있지만 저는 이 작품에서 사과가 어떤 특정한 의미로 수렴되기를 바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과가 굉장히 좀 친숙하고 흔한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움의 정서랑 좀 더 닿아 있고 그래서 사과 다른 과일보다 사과에 더 애정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소설에서는 그 후유증이라는 게 꼭 나쁘지만 않아서 후유증에 되게 오래 잠겨 있고 싶고 가능한 좀 안 빠져나오고 싶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약간의 미열 같은 그런 기간마저도 다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좀 큰 허탈감이 오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그 허탈감을 좀 몰아낼 수 있는 건 다른 새로운 소설을 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책을 내거나 독서에서 독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상을 받거나 다 기쁜 순간들이었지만 돌아보며 가장 설레고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송고 직후에 편집자한테 PDF 회신을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쓴 글이 책으로 나올 때보다 탈고 직후에 송고하고 그 단편 소설이 발표될 그 잡지 지면에 앉힌 교정 파일이 올 때 그렇게 첫 회신을 받을 때가 가장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사실 15년 후에도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글을 기꺼이 쓰면서 그렇게 편집자나 독자들한테 회신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네. 2020년에 9번째 파도 일본어판이 나왔는데요. 저한테는 첫 번역된 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오고 그 일본의 오야마다 히로코 작가와 줌으로 대담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줌으로 일본 독자분들도 만났었고요. 9번째 파도가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강원도 동해안 소도시에 이제 불어닥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일본 독자분들이 소설 구상 동기나 어떤 취재 과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대담 당시에는 사실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너무도 가까이에서 일어난 너무도 큰 재난에 대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되게 그 후에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여운에 남는 그런 대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유년과 10대를 한국의 접경지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등단 초기부터 이 접경지 얘기를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을 좀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소설의 배경으로만 잠깐씩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단편이나 장편에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0: Well,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해금의 음색이 굉장히 독특해요. 새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깊은 울림이 뭔가 이렇게 가슴에 더 와닿는 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께서 워낙 국악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 5, 6살 때부터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 같은 서양 악기보다도 저는 어쩌면 국악기를 먼저 접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었을 때 날씨는 무슨 악기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는 해금을 해볼게요 라고 답을 했고 그래서 취미로 해금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해금이 들고 다니기도 너무 간편하고 손과 양손을 사용해서 뭔가 활로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해금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바다 해자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해자가 해부족의 해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전통 악기로서 확립이 된 것은 이제 고려시대, 예종 때의 일이고요. 보통 이제 현악기는 지판이 있는 악기들이 많죠. 손을 어디에 짚으면 그 음정이 딱 나는데 해금이라는 악기는 지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의 감각으로만 음정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정말 장점화 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악기랑은 다르게 조음김이 너무 자유로워지고요. 포지션을 이동하면서 또 다양한 음색을 낼 수 있고 보통 해금이 두 옥타브에서 세 옥타브 정도를 활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끌어올리거나 흘려내리거나 하는 음색들을 내면서 음과 음 사이의 모든 음정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죠. 해금이라는 악기는 오른손의 힘을 주었다가 뺐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온전히 이 연주자가 어떻게 활지를 하냐에 따라서 해금의 음색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해금과 내가 계속 소통하고 서로 만져지지 않으면 그게 온전히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해금에 애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냈던 앨범은 해그민 멜로디스, 그 다음에 해그민 파라디소 이런 앨범 제목을 가진 음악들을 냈었는데요. 그 첫 앨범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해금도 이런 음악이 가능하구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을 해금이 하니까 굉장히 새롭네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실만한 곡들만 거의 모아서 냈던 앨범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해금을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좀 대중적으로 더 가깝게 갔으면 좋겠다. 그 앨범들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의 음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의 이야기, 저의 느낌, 또 제 생각을 담아서 자작곡을 실어서 앨범에 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작했던 곡이 당신을 향해 피는 꽃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길가에 핀 아주 작은 꽃들을 보고 짓게 된 곡인데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그 힘든 감정을 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길가를 걷고 있을 때 아주 구석에 피어있는 그 꽃들이 저를 보고 응원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향해서 피는 꽃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라는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한지윤 이제 시간을 달리다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 곡을 함께 냈었는데요. 우리가 뭐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시간이 달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담아서 조금 현대적인 창작곡 느낌의 곡들을 또 담기도 했습니다.

브랜드 로레이 어워드는 국제 비영리 단체 세계 브랜드 재단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이에요.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고, 이 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중들에게 신뢰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또 브랜드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2020

또 20년 되는 해예요. 연주자로 활동한 지. 제가 정말 조용히 묵묵히 걸어왔던 이 길을 응원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에게 또 큰 의미가 된 것 같고, 또 제가 혼자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과 굉장히 함께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특별한 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상식에서 제가 한 10분 정도 연주를 했는데요. 여러 뭐 아리랑이라든지 마로 원더풀 월드 뭐 그런 음악들을 쭉 이어서 들려드렸는데, 제게는 또 이제 세계적인 모든 분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한국의 전통악기인 해금을 선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음악이 주는 매력은 사실 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악을 찾게 되는 순간은 위로가 필요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 음악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해금이 약간 목소리와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좋은 음악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참나술력도라고 하는 제주도의 역사와 주요 장소들을 그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해녀들이 물소중이만 있고 물질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1: 물소중이요? 저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 같은 거 있고
0: 그렇죠.
1: 거의 진짜 맨몸으로 그 입수하고 한 거잖아요.
0: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아요?
1: 춥지 않았을까요?
0: 아, 그렇죠. 추위예요, 네. 추위. 지금도 해녀들에게 그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추위라고
1: 아,
0: 해요.
1: 저 경험이 있습니다.
0: 언제?
1: 그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바다에서 긴 시간 동안 전투 수영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인데도 나와가지고 그 장작대가지고 몸을 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 1960년대 후반에 그래서 고무 잠수복이 네. 도입이 돼요. 잠수복이 도입되면서 장시간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 결국에는 체온을 유지해줬다는
0: 그렇죠.
1: 게 그 잠수복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이었겠네요.
0: 제일 큰 역할이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네. 고무 잠수복만 입은 사람은 효율성이 너무 좋으니까 네. 못 입게 한 거예요.
1: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 또 있었겠군요.
0: 그래서 부산, 울산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2: 2013년도부터 갈란마을에서
0: 네.
2: 그거 기록을 이제 시작하신 걸로
0: 네.
2: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네.
2: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0: 그때 삼척 갈란마을 해녀들에게
2: 네.
0: 이 잠수복을 어디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2: 네.
0: 한결같이 울산에서 만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2: 네.
0: 울산에 있는 잠수복사에서 동해안의 전체 해녀들이
2: 네.
0: 다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고무 잠수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2: 네.
0: 생각을 해서 울산 잠수복사하고
2: 네.
0: 해왕 잠수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제작 과정도 찍고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저기 이 일을 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셨어요?
3: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52년째입니다.
0: 52년?
3: 네네네. 52년.
1: 어떻게 잠수복을 만드실?
3: 처음에는 잠수복을 이건 이제 일본에서 아버지 엄마가 한 벌 두 벌씩 갖고 와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작은 아빠가 고읍에 있는데 아 이러지 말고 형님 우리가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됐는
1: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일본에서 또 기술 같은 것도 이제
3: 그
1: 배워가지고.
3: 기술자가 고베서
1: 아.
3: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죠.
0: 지금 어머님 그 해녀들이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3: 네, 그럼요.
0: 요즘 좀 어떠세요?
3: 그냥 한 해 한 해 틀리거든요. 해녀분들 나이도 많고 이제 이러니까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자식들이 이제 뭐 못 하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는 3분의 뭐 2도 안 됩니다, 지금.
0: 지금도 야마모토?
3: 예, 야마모토.
0: 그 일본에서 수입하죠, 원단을.
3: 직접 원단 자체가 너무 좋고 보들보들한. 지금은 또 연세 많으시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수축 있어야 잘 입어지고 이러거든요.
1: 해녀분들이 오셔가지고
3: 네.
1: 여기서 이제 그 몸에 딱 맞게 제작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3: 양장점처럼 다 재야 되고 근데 지금 막 5년을 해도 그대로 해라 이러면 그만 우리가 이 장부 요런 거 딱 예, 카드 해놨는 거 요거 보고
1: 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계속 해왔던 해녀분들하고
3: 네네네.
1: 그 치수 쟀던 게 이제 다 쌓여 있으니까
3: 있으니까나.
1: 그럼 요 동해안 쪽에 이 잠수복 제작하는 데가
3: 그 부산 울산밖에 없습니다.
0: 잠수복 역사에서 보시테크를 뺄 수가 없는데 보시테크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제작 방식을 갖고 온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4: 68년도에 네. 처음 이제 그걸 하셨다고.
0: 제주도가 1970년대 초반에 잠수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고무 잠수복을 도입할 수 있던 어떤 여기 영도 혹은 이쪽 부산의 배경이 있었습니까?
4: 뭐 해녀도 많았고 제 선친의 장모님이 저한테는 외할머니인데 권유를 하셨다 하더군요. 만들어져 있는 잠수복을 거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군요. 패턴을 만들어서.
1: 보온 상사였잖아요. 보온이라는 게
0: 예. 따뜻하게 하는 의미인가요?
4: 잠수복을 만들고 그 잠수복 이름을 보온복이라고 명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온복을 만드는 보온상사다 해가지고.
0: 그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소재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4: 보통 고무옷 이렇게 부르는데 고무가 아니고 재료의 명칭은 네오프렌이라는 뭐 명칭인데 스펀지하고 비슷합니다. 스펀지 재질 안에 수많은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공기층이 단열을 하는 그런 의미죠.
1: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봤지만 해녀들이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에 쓴다 뭐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네.
5: 어제 지장에서 해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질하다가. 그만큼 바닷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더 위험하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70대 이상의 해녀들이 이런 것들을 따오는 거죠.
1: 그러니까 잠수복 하나가 해녀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5: 완전히 바꿔놨죠. 왜냐하면 그 고무 잠수복이 있기 전까지는 그 늘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다쳐도 이게 보호도 되어주지도 않고 그만큼 힘드니까 뭐 아무리 그 여름에 하더라도 한 시간 이상을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1: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바다 마을의 어떤 삶을 계속 기록해 오셨는데 이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5: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현재. 현재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1: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5: 네.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
1: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5: 다음은 우리 머구리 잠수부.
1: 머구리 잠수부.
5: 삼척 갈란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아, 기대되네요.
5: 삼척 갈란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1: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A man obsessed with drones. He spends all his days off flying with his drones.
2: 눈으로 보이는 데는 다 날아가 볼 수가 있거든요.
1: He can even fly off tall buildings through his VR goggles.
3: 자, 그럼 가고도항을 FPV로 날아볼까요?
1: And thrilling stunts are a must. A human bird that can navigate the skies at 100 kilometers an hour. Let's take it away till midnight, don't wait till tomorrow. Meet Lee Yoon-seok. Gwangjin Beach in Yangyang draws scores of surfers coming from all over the nation to enjoy nice sea waves year-round. The blue ocean welcomes visitors. We met with two men walking on the beach. They don't look like they're here to surf.
4: 아, 저희 드론 낚시하러 왔습니다.
5: 드론 낚시하러만 와봤습니다.
6: 아, 드론으로 낚시를 합니까?
5: 네. 저기까지 멀리 건질 수는 없잖아요. 그치? 아무리 힘이 좋아도.
6: 여기까지 지금 저 바위 보이는 데까지
5: 저희가 잘 잡힌다 그래가지고.
1: What is drone fishing?
5: 제가 그냥 개발한 방법인데 어떻게 하면 이 드론으로 제일 싸게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 열쇠고리 같은 거를 이제 이걸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런 열쇠고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제 그 미끼 달린 줄을 낚싯줄을 묶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면 얘는 이렇게 걸려서 안 떨어지겠죠? 이렇게 날아갈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줄을 딱 잡으면은 줄이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 밑에 떨어지는 거죠.
1: So drones are used to deliver bait.
7: 사람이 아무리 정확하게 던진다고 해도 그 제가 원하는 포인트 제가 그걸 확인해서 던질 수는 없잖아요. 드론이 있으면 조금 더 제 눈이 저 멀리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A combination of drone and fishing. A fantastic team of Lee Yoon-seok, a savvy drone pilot, and Kang In-song, aka Lucky Fisherman, begins drone fishing.
8: Yoon-da.
1: Everything is ready. A drone tasked with bait delivery takes off.
8: 갑니다. 실만 잘 풀리게 해줘. 실이 안 풀리면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오케이.
1: Drone fishing allows to toss bait more accurately than humans can do it. Sky. But the fishing line eventually falls off the drone.
7: Oh, 무슨 문제 있어요?
5: 아, 자꾸 낚싯줄이 빠지는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이게 옛날에 쓰던 거 말고 내가 새로 만들어 온 거거든요.
7: 아, 그래요?
5: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각도가 너무 평평한 것 같아. 얘를 좀 더 올리면은 네. 바리가 이제 고리가 걸려서 안 빠질 거 아니야, 그치?
7: 네네.
1: Yoon-seok fixes the problem right on the spot. Is it going well?
5: 아, 된 것 같습니다.
1: He prepares for another takeoff.
8: 감사합니다.
1: He makes a second attempt. The drone with a fishing line attached to its head to its destination.
8: 어, 잘한다 이번에. 지금까지는 되게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고.
7: 거의 다 왔어.
8: 거의 다 온 것 같아. 잠깐 밑에 좀 카메라 앵글을 밑을 바라보고 있거든. 와, 물 색깔 진짜 좋아. 아직 땡기지 마. 더 갈게.
7: 좀 더 가야 돼요. 더.
1: Bait is dumped into the deep ocean 200 meters from the shore. without a drone,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8: 좋습니다. 1차 성공. 잘 된 것 같아.
1: Now it's time to wait. Waiting is an inevitable part of fishing. But it looks like fish is already biting.
7: 형님, 저 뭔 것 같아요? 빨리.
8: 어, 야, 그거 무게감이 있는데?
1: Is it a welcome guest?
7: 없어. 빠졌나 봐. 아,
9: 물고기 없네.
7: 다 뜯어먹었네.
8: 지금 신호가 좋잖아요. 물고기가 있으니까 먹었다는 얘기니까. 몇 번 날리다 보면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There's no giving up. He flies the drone loaded with positive energy once again.
8: 있어?
1: It's a nerve-wracking moment for every fisherman. Will they be able to catch at least one fish?
7: 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잡힌 것 같은데? 어?
1: It looks like this time they have finally caught a fish for real.
7: 보고 잡혔는데요. 보건데.
1: It was a good start anyway.
7: 아, 저 도다리 잡고 싶었는데.
8: 아, 이제 또 잡으실 겁니다. 이제 스타트잖아요. 아,
7: 좀 아쉽네요. 도다리 데리고 와. 도다리 데리고 와.
1: In fact, Yoon-seok has a different goal.
8: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안 잡히면 난 드론도 날리거든. 어. 잡힐 때까지, 이거 방울 소리 들을 때까지. 저는 그냥 뭐 드론이나 날려도 괜찮을까? 아, 네가 괜찮... 이거 보고 있고 난 드론 날릴까?
7: 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저 고기 보고 있을 때 한번 찍어주세요.
8: 100인치 화면도 크게 화면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를 날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아이언맨이 돼서 여기를 내가 한 100km 정도 속도로 날아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1: Yoon-seok is a master of FPV drones, known as racing drones. An FPV drone is a first-person view drone operated through VR goggles. When using VR goggles, it feels as if you personally fly in the sky on the drone. It's a very enchanting experience. It feels like you're a bird.
8: Ah, 저기 서핑하는 사람 한 명 있네. 같이 근접해 다가가서 같이 저도 파도도 타보고.
1: An exciting flight over the blue ocean off Yangyang.

0: 지금 우리 뒤로 와서 낚시바늘 방향으로 해가지고 네. 이 사이로 해가지고 와. 올라가지
1: The thrill of flying in the sky instead of catching fish.
0: 낚시하면서 드론도 날리고 커피도 마시고
2: 밖에 나와서 경치 구경하고
0: 이거야 진짜 네. 최고의 취미야. 진짜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느껴봤으면 좋겠어.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1: That's how these two young men enjoy the e-sing. This time, Yoon-suk is headed to a mountain. Seoraksan Mountain, known for its deep ravines and steep cliffs. What kind of adventure awaits him here?
3: 높은 봉우리가 이제 노즙봉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뒤편에 지금 도항성 폭포인데 저기 도항성 폭포 쪽 가가지고 이제 오늘 한번 FPV 드론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It's going to be a two-hour ascent passing by Yukdam and Pidong waterfalls. Yoon-suk walks on a forest trail lined with lush trees.
3: Yeah, 저는 여행을 갈 때 항상 드론을 갖고 다니거든요. 똑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저는 거기를 진짜 한 눈으로 보이는 데는 다 날아가 볼 수가 있거든요. 저기를 어떻게 우리 한번 날아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 인류가 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우리가 조류 인간인가? 뭐 아까 새들의 대화인가? 막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1: After he became mesmerized by drones, Yoon-suk's flying instinct woke up. He ascends a mountain to fly his drone as high as possible.
3: 아, 저기가 지금 도항성 폭포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도항성 물줄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를 지금 다이빙을 해가지고 쭉 내려올 건데 진짜 신날 것 같지 않아요? 날씨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1: But the climb turns out to be more challenging than he thought.
3: 저는 솔직히 만약에

0: 드러날리는 게 없으면은 그런 재미가 없으면 절대 이산을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드러날리기 전에 등산집이 없었어요?
0: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기 가서 날릴 수 있으니까 이거 올라가지.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부러 약간 날릴 스팟을 잡을 때 산 꼭대기를 좀 잡는 경향이 일부러 좀 있습니다.
2: A spellbinding view that you can only have after a difficult climb.
0: 와, 드디어 다 온 것 같다. 와, 완전 커다.
2: 도왕성 waterfall is 320 meters long. It's the longest waterfall in Korea.
0: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3: 별을 따는 소년들이라고 하는 두 날카로운 모습의 고무리가 있습니다. 고무 위로 올라가는데 태양이 보여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다이빙을 그 계곡 사이로 해주고 수직 다이빙을 해준 다음에 지금 아까 저 앞에 보이는 그 뾰족한 두 봉우리 보이시죠? 그 사이를 지금 통과한 다음에 그 계곡 사이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토왕성 폭포를 향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밑에 계곡들이 보이고요. 마치 한 마리 새가 된 것처럼 슉 날아가고 있습니다. 산천성을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2: 윤석 says it's the most heart-pounding moment for him.
3: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밑에 계곡들이 보이는데 와우! 스쳐 지나가는데 정말 짜릿짜릿합니다. 이거를 눈으로 보이면 이게 진짜라고 느끼지 이게 가짜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2: An adrenaline-pumping moment.
3: 지금 앞에 있는 그 계곡 사이로 왔는데 이 틈새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잠깐만요 말을 못 하겠어요. 아 무서워.
2: It looks exciting indeed. When did he begin flying drones?
3: 물론 제가 연습도 많이 하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습도 많이 했었고 실은 그 저희 아버지가 탑건이셨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나오셔서 실제 전투기를 보셨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누가 많이 물어봐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몇 년 이렇게 금방 이렇게 잘 날리니라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저희 아버지 DNA가 조금 그래도 좀 녹아 있어서 이렇게 이런 속도감에 조금 더 익숙하고 잘 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2: It's been a day like no other.
3: 한국에 있는 아름다운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은퇴할 때까지 찍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의 그런 한계, 여기 이제 땅에만 고정되어 있던 제 한계를 이제 진짜 아이언맨처럼 날 수 있게 해준 그런 게 저한테는 이 드론입니다.
2: Only those who had a chance to fly like a bird know what an electrifying experience it is. Yoon-suk's flying adventures will continue for as long as his passion for drone exists.

책임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 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1: 와,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미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사실은 뭐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또 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여름에 뭐 수영장도 열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런 광장들에서 같이 뭔가 재미있는 좀 더 릴렉스하고 휴가 같은 느낌의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북악산도 잘 보이네요.

책들이 의자 근처에도 있는데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는 원작을 본 만화 웹소설 웹툰. 헤어질 결심 각본도 있다. 요즘 이런 각본집이 꽤 유행이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들에 대한 뭔가 2차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선제 없고 튀어도 있고.

드로잉의 장점인데 책을 이렇게 바깥에서 대놓고 읽을 수 있는 거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약간 해방감이랑 특히 여기 이번에 저거 주제 너무 잘 잡았는데 더위를 핑계 삼아 늘어져도 괜찮은 날 여름이라는 지금 주제로 빈 백팩 막 깔려 있고 사람들 늘어져 있는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도 신기하게 여기 빈백에 앉아서 다들 핸드폰 보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책을 읽는 것 같네요.

예전에 그 도시를 여행할 때 건물이나 뭐 자연이나 그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좀 그리고 싶어져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각 잡고 있는 모습은 별로 그리고 싶지 않고 신기하게 약간 이렇게 광장 같은 데에 늘어져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모습이 딱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무슨 인체 공부하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분위기를 좀 담고 싶은 것 같아요. 도구의 특성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오늘처럼 약간 덥고 습한 날은 수채는 안 말려요. 안 말라서 조금 칠해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기는 해요. 해가 좋으면 물칠을 해놓고 이렇게 해에 말리면 되긴 하는데 습도를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습도가 있으면 이렇게 원래는 수채를 해놓고 기다려서 그 말르면 또 그 위에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말라요. 그래서 약간 너무 더운 날이나 더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채색할 때는 수채를 조금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펜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마커로 조금 연한 게 아마 그렇게 그리고 앞쪽에는 좀 되게 비비드한 색깔의 긴팩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 색깔에 맞는 색연필로 그리고 사람들은 뭐 연필이나 펜으로 그리겠네요.

청계천에 해치도 앉아있네요. 아우 시원하네요. 물소리 들리고 그래도. 아 진짜로 동네처럼 사람들이 발 담그고 있어. 너무 웃긴다. 나름대로 저쪽에 한번 동참해볼까요?

사람들 다들 너무 편안하게 신발 벗고 발 담그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다 발 담그고 있고 오우 시원하다 오우 시원 아이고 시원하네 아우 말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우 시원해

여기 약간 야간 야외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재밌다. 다들 이렇게 조명 클립 찍고들 누워서 책 보고 계세요. 되게 멋진 분위기인데? 뭔가 한글 글자 같이 생겼는데 이게 다 책장? 책서가? 이런 거네요.

여기 있는 꽃 책들은 다들 뭔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힘든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네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나는 번아웃이었다. 도시에서 읽을 만한 책이네요, 진짜. 뭔가 지쳤을 때 여행을 떠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한번 가볍게 한번 골라볼까요? 아이고.

도시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경험들이 이게 되게 새롭네요, 진짜. 여기가 아까 낮이었으면 앞에 북악산이 보이긴 할 텐데 지금은 어쨌든 광화문 야경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차가 둘러

저는 사실 거의 매일 광화문, 근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 정말 많은 이벤트, 네, 뭐 이제 그게 옆에서 봤을 때랑 직접 참여했을 때랑 이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요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폭 쌓여서 있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광화문 야경이 뒤에 살짝 보이고, 그리고 빈백에 누워서 다 기대서 이렇게 책 읽고 계시는 사람들, 시민들의 모습을 살짝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밖으로 내주시면서 시민들과 같이 책을 밖에서 읽는 이런 정말 여름휴가 같은 이런 이벤트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모습도 너무 좋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모습도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나한테 그런 걸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게 뭘 좋아하냐고 누군가 물어준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친절한 사람이요. 저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툭하면 누군가를 좋아해버리는 버릇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기간엔 내내 가라앉아 있을 정도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내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기꺼이 기필코 좋아해버린다. 내시경실 베드에 누울 때 긴장하지 말라고 손을 잡아주던 간호사를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좋아했다. 버스가 급정거해서 어어하며 몸이 떠밀려갈 때 재빨리 내 팔을 잡아당겨주던 남자를 나는 일주일 동안이나 좋아했다. 빗물과 눈물과 오줌범벅이 되어 로프에서 풀려났을 때 내게 다가와 담요를 둘러주던 구조대원을 나는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 이상하고 뜨거운 여름에 대피소 한쪽에서 같이 훌라후프를 돌렸던 여자도 나는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최은미입니다. 2008년에 데뷔를 해서 17년째 소설을 쓰고 있고요. 장편 소설 2편, 그리고 중편 소설 1편, 그리고 3권의 단편 소설집을 냈습니다. 제가 2020년 가을에 그 코로나를 겪고 있는 여성 인물들을 다룬 단편 소설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단편 소설을 확장해서 장편으로 좀 쓴 게 마주라는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저한테 왔던 가장 큰 감정이 외로움하고 두려움이었어요. 이 시기에 더 분리되어 버린 타인들도 있었고 또 더 밀접해질 수밖에 없는 타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하고 두려움 속에서 나 자신과 또 그런 타인들한테 어떻게 향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과 질문들을 갖고 쓰게 된 작품입니다. 갖고 있는 좀 고전적인 상징들이 있지만 저는 이 작품에서 사과가 어떤 특정한 의미로 수렴되기를 바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과가 굉장히 좀 친숙하고 흔한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움의 정서랑 좀 더 닿아 있고 그래서 사과 다른 과일보다 사과에 더 애정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소설에서는 그 후유증이라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아서 후유증에 되게 오래 잠겨 있고 싶고 가능한 좀 안 빠져나오고 싶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약간의 미열 같은 그런 기간마저도 다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좀 큰 허탈감이 오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그 허탈감을 좀 몰아낼 수 있는 건 다른 새로운 소설을 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책을 내거나 독서에서 독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상을 받거나 다 기쁜 순간들이었지만 돌아보며 가장 설레고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원고 송고 직후에 편집자한테 PDF 회신을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쓴 글이 책으로 나올 때보다 탈고 직후에 송고하고 그 단편 소설이 발표될 그 잡지 지면에 앉힌 교정 파일이 올 때 그렇게 첫 회신을 받을 때가 가장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사실 15년 후에도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글을 기꺼이 쓰면서 그렇게 편집자나 독자들한테 회신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네. 2020년에 9번째 파도 일본어판이 나왔는데요. 저한테는 첫 번역된 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오고 그 일본의 오야마다 히로코 작가와 줌으로 대담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줌으로 일본 독자분들도 만났었고요. 9번째 파도가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강원도 동해안 소도시에 이제 불어닥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일본 독자분들이 이 소설 구상 동기나 어떤 취재 과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대담 당시에는 사실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너무도 가까이에서 일어난 너무도 큰 재난에 대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되게 그 후에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여운에 남는 그런 대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유년과 10대를 한국의 접경지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등단 초기부터 이 접경지 얘기를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을 좀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소설의 배경으로만 잠깐씩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단편이나 장편에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음악은 언어인 것 같아요. 감동을 주기도 하고 소통도 하게 되잖아요. 일단 저는 청중이 음악적으로도 제 곡을 향유했으면 좋겠고, 제가 어떻게 곡을 작곡했고 그 작곡의 생각 역시 청중들이 같이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모두가 즐거운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저는 현대음악 작곡가 김은성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취미로 피아노도 배우고 또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도 하고 또 바이올린도 배우고 또 친구들이랑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학업하는 가운데 모빌레 엘레멘테라는 피아노 트리오 곡으로 맨델스존 콩쿠르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빌레 엘레멘테라는 건 이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요소들이다라는 제목의 뜻인데요. 그때부터 제가 곡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운드들을 카테고리화 시켜놓고요. 모아서 한 대 쓰는 것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 요아임 콩크루에서는 리라는 현악 사중주를 작곡했는데요. 이 콩크루는 사실 요셉 요아임 실내악 콩쿨의 본선곡으로 쓰기 위해서 작곡 콩쿠르를 연 그런 콩쿠르였어요. 여러 연주자들이 본선 무대에서 제 곡을 가지고 콩쿠르에 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연주자들이 제 곡을 굉장히 열심히 한음한음 정성 들여서 연주를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곡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굉장한 특별한 경험이었고 더불어서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서 같은 곡이지만 굉장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구나를 어떤 짧은 시간 내에서 집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주자와의 작업이 굉장히 작곡가에게도 중요하구나를 깨닫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제 곡을 처음 듣는 건 사실 무대가 아니라 이제 리허설 장소인데요. 이제 음악이 흘러가는 도중에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도 정말 굉장히 많은 생각이 스쳐가거든요. 예를 들면 저음이 아닌데, 이 템포가 아닌데, 이 다이내믹이 아닌데 부터 생각해서 내가 왜 저기에서 저음을 썼지?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었지? 이러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동시에 흘러가게 됩니다.

악보를 지휘자에게 넘긴 순간 사실 곡은 저에게서 사실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지휘자의 몫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초연되는 곡이다 보니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휘자께서 항상 작곡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해주세요. 막상 무대에서 이제 연주가 될 때에는 온전히 제 곡을 즐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 과정이 사실 저에게 아직도 조금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작곡가마다 뭐 사회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그러한 작곡가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소리, 그 사운드

자체를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또 그 음악을 어떻게 전개시키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쪽으로만 가면 또 내가 편협해지는 건 아닐까? 혹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배제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두 갈래 혹은 세 갈래 정도로 제가 지금 조금 나누어서 사실 작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제서야 한국이 보이고 국악기가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실 국악기는 제 음악에 들어오기 힘든 그러한 악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가 그랭이라는 플룻 대금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랭이는 선조들이 사용한 하나의 도구 연장인데요. 어떠한 초석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 기둥을 세울 때 선조들은 이렇게 두 개 다 평평하게 깎아서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초석의 모양 그대로 나무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그 위에 이렇게 딱 맞게 기둥을 세웠어요. 즉 어떤 인공과 자연이 부딪힐 때 인공보다는 사실 자연을 더 우선시했던 그러한 면모를 볼 수 있는 도구인데요. 제가 이 곡을 작곡할 때에도 사실 대금의 소리를 혹은 대금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 대금이 들어와서 제 곡의 색깔, 그다음에 제가 쓰는 음악 언어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둘이 잘 어울리고 상생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곡 제목을 그랭이로 하였습니다.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위촉으로 만화경이라는 오케스트라 곡을 작곡하게 되었는데요. 뉴욕 초연 역시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저를 추천해 주어서 제가 2024년에 뉴욕에서 그 곡을 초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만화경이라는 것은 사실 제 곡 안에 굉장히 많은 다른 음악적 요소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해서 하나의 큰 음군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음군이 또 해체되면서 또 다른 사운드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전개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 만화경 역시 하나의 어떤 만화경 내에서 돌리면서 굉장히 많은 문양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러한 점이 닮아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만화경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저는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의 현대음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요. 거기 가서 또 다른 현대음악의 시선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그 같은 어떤 젊은 30, 40대 작곡가들과도 교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떤 곡이 초연이 되면 그것으로부터 사실 다음 곡은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악보에서만 상상하는 소리가 사실 실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저에게도 첫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이 사실상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해서 다음 곡이 되는데 만약 초연이 조금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사실상 노선을 틀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사운드가 실제 사운드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청중들에게도 감동을 준다라고 하면 그 생각 혹은 그 사운드를 조금 더 아름답게 혹은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음 곡에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저에게는
어떤 외국어 혹은 제2외국어가 아닌 정말 모국어처럼

물의 국경선. 세계의 물이 점점 빨리 돌고 있다. 담수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열대와 아열대의 물이 마르고 있다. 남반구의 물이 북반구를 향해 속수무책 빨려 들어가고 마지막 빗방울을 본 것이 언제였을까?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북쪽으로 북쪽으로 물을 찾아 이동하는 난민들. 국경에 줄을 서서 고무호수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경은 얼음처럼 단단하다.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고 마른 돌멩이들만 울퉁불퉁한 기념비처럼 쌓여 있다. 아주 멀리서 빙하가 속수무책 무너져 내리고 세계의 물이 더 빨리 돌기 시작하고 담수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다. 물풀 한계선처럼, 수목 한계선처럼 지도 위에는 매일 새로운 물의 국경선이 그어진다. 안녕하세요. 시인 나희덕입니다. 저는 1989년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9권의 시집을 비롯해서 시와 예술에 대한 비평적인 글쓰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를 흔히 1인칭의 주관적인 발화 방식으로 여기지만 실은 실한 타자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깊이 공감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몸과 언어에 실어내는 2인칭의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고 말을 건네는 그런 대화적 행위인 셈이죠. 그렇게 타자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가 좀 무거워지고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면한 어떤 현실의 어둠을 외면하고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재현하는 일이 시인으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서 낭독해드린 물의 국경선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물의 국경선은 잘 사는 북반구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로 인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반구의 사람들이 그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 또 엄청난 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다룬 시입니다. 국가와 국가를 가르는 국경선도 있지만 담수 한계선이 점점 북상하면서 새로운 양태의 국경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시장노트에 가능주의자라는 다섯 글자를 써둔 적이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갖 불가능성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야말로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고 또 살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더군요.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은 살만하다고 말하는 그런 단순한 낙관주의자가 아니고요.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말이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 읽는 걸 좋아했고 습작도 열심히 한 편이었어요. 또 대학에서도 국문학 전공하면서 문학계 활동을 했고요. 그저 시를 쓸 때 그 몰입하는 즐거움이 좋았고 제 자신이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졸업 후에 고등학교 교사하면서 혼자 자취방에서 시를 쓰다 보니까 외롭고 막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썼던 원고들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투고를 했는데 덜컥 당선이 된 거죠. 23살에 시인의 삶이 뭔지 깊이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냥 시인이 됐고요. 그저 계속 시를

쓰기 위한 조건이나 동력을 얻고 싶어서 시인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청소년기에 좀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고 또 입시 체제로 막 그 긴장되어 있는 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교실을 나와서 학교 주변을 몇 시간이고 쏘다녔거든요. 길에서 식물, 동물, 곤충, 뭐 돌멩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그게 바로 이제 저한테는 문학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나 기억들이 시를 쓸 때 불쑥 떠오르기도 하고 과학과 관련된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시적인 착상을 얻는 경우도 꽤 있어요. 사실 시와 생물학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물체의 원리나 구조, 또 관계와 공생, 또 긴 시간 속에서의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을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시와 생물학이 또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 생각해요. 시인은 어떤 감정이나 사유도 감각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눈에 보이게 만들고 또 시각뿐 아니라 청각, 호강, 미각, 촉각 이런 온몸의 감각을 결합해서 어떤 살아있는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죠. 팬데믹 시대를 건너오는 동안 제가 길에서 만난 삶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도 저에게는 피나 땀이나 눈물 같은 어떤 체액의 형태로 전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인의 역할은 비탈에 서 있는 나무처럼 가장 외롭고 가난하고 위태로운 존재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말을 받아 적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랑스어 시선집이 나왔을 때 그 출판사, 슈엔 출판사인데 그 슈엔에서 주최하는 나무 그늘 아래 낭독회라는 그 페스티벌에 주민국 대표로 초청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알프스 가까운 산골에 그 수십 개의 천막을 치고 거기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정말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출판사 관계자들이나 독자들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가장 많은 해외 독자들을 만난 기회였던 것 같고요. 낭독회나 작가와의 대화도 반응이 좋았어요. 물론 제가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시집 가능주의자를 낸 후에는 아마도 당분간 산문 작업들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중에서도 시적인 긴장이나 리듬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들을 계속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0: 한겨울에 많이 먹었지.
1: 한겨울에.
0: 봄이 점심에 다 그거예요. 쌀이 작으니까 밥도 끝나면 늘려 먹어요. 그거 넣고 물 붓고 그냥 뭐 시래기 넣고 김치 넣고 많이 넣게 불잖아.
2: 밥에 나오면 방초를 넣고 수제비 떠넣고 김치 넣고 감자 넣고
3: 베리빌룡도 많이 했어. 고구마도 넣었어 옛날에. 뚝뚝뚝뚝 썰어.
4: 그건 너무 약간요. 저 좁쌀 넣고 시래기만 넣는 사람 많았어.
5: 아우기파리 있으면 아우기파리 좀 뜯어놓고 이렇게 끓이면 괜찮더라.
4: 수제비 떠넣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나 잔치하고 남았다고 옛날 틀국수 틀은 거 있잖아. 그게 이런 옛날 고깃장이라고 남았더라고. 국수를 조금씩 넣더라고. 그것도 괜찮더라고.
0: 나는 산지에서 클 때는 별로 안 먹었어요. 시댁에 와서 못 먹었어. 그때는 먹고 살만해서 이렇게 죽을 안 끓여 먹었어. 남자가 열이고 여자는 허기마고 나가는데 포만 벽덩어리 다 먹고 우리 밥도 없어. 포 넣는데 다 주워 다 먹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죽어 엄청 끓였어. 아이고, 거짓말 그런 건 안 했어.
6: 시집 와서 먹고 왔어요. 10월까지 버리밥만 해 먹었어. 우리는 무조건 지사 아니고는 쌀밥은 못 먹었어요.
0: 왜? 해 먹는 사람은 해 먹지. 우리 집에는 그냥 살만 해서 죽을 그렇게 안 끓여 먹었어.
5: 저는 많이 먹었어요. 우리 딸하고 우리 먹었어. 사람 섞어가지고 밥 세번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거를 섞어가지고 고기를 넣고 이제 끓여가지고 식잖아요. 이제 죽을 갖다가 한 그릇 끓여가지고 밥그릇 위에 덮어가지고 이걸로 푹 씌워놨다가 그거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걸 먹으라고 주고 그랬어요. 친정엄마.
4: 김치하고 쌀, 저기 밥이죠, 밥. 아니면 쌀 국물이 되고.
0: 그때는 이 고춧가루 버물버물해가지고 물겁게 가지고 배추 절여서 넣고서 국자가 이거 넣고 그랬지. 지금 많이 밥에는 게 없잖아.
5: 인도서 건져내고 그래서 문제.
4: 그래도 맛있었어 그때.
5: 안 빨개져요. 허였어.
0: 빨간 게 없지.
5: 죽이 허였어요. 나물을 넣고.
4: 나물 죽 그런 거지 뭐. 깜짝했던 명중이. 그
0: 통일배수알 나와가지고 그때 쌀을 흔하게 먹었잖아.
4: 그때부터 쌀은 안 돼요.
0: 객식을 그렇게 안 끓였지.
5: 난 작년 겨울.
4: 여기서 잘 끓여서 다르지. 고구마만 썩히는 사람 돼지 그냥 감자
0: 넣고 한 사람 뭐
4: 그냥 끓이는 사람 뭐 다 다 넣어.
6: 콩나물.
4: 콩나물 있을 땐 좀 넣고 없을 때는 그냥 끓이고.
5: 일단은 시래기는
4: 밀가루 끓이지.
0: 호박잎도 넣고.
4: 달라진 거 없어. 맨날 그런 죽이지.
5: 지금은 이제
4: 아니야.
5: 입맛이 그리워서 우리도 가끔 집에서 해먹거든요. 신랑이 이제 밥 해먹기 싫고 좀 귀찮다 그러면
4: 어쩌다 해먹고
5: 계속 저기 뭐 김치죽 끓일까 이러면
4: 여기서 살
5: 그냥 끓여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0: 와선 있어 끓인 것도 지금
4: 소화도 잘 되지.
0: 소화도 잘 돼요.
5: 김치죽 갱식이입니다. 김치 갱식이. 그 갱식이 죽이라고 그랬지. 그 갱식이라고 하지. 갱식이. 그냥 눈짐작으로 그냥 손대중 눈대중으로 하는 식으로 그냥 아 이 정도 넣으면은 간이 맞겠다. 뭐 이걸 넣으면은 더 맛이 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막 지금처럼 뭐 뭐가 한 수저 몇 그람 막 이런 식으로는. 저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 어렵지 않고. 집에 냉장고 열면 뭐든지 다 이제 뭐 아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반찬들이. 나물 아무거나 놓고 이렇게 끓이면 갱식이 죽이 되는 거죠. 밥이 먼저 들어가야죠. 이제 김치가 들어가고요. 김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콩나물. 콩나물 들어가고, 고구마, 저기, 그러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수제비를 떠넣어서 수제비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밥으로 갱식이를 끓여도 되는데, 쌀을 불겨가지고, 해도 되는 거죠. 쌀을 넣고 끓이면 아무래도 더 끌쭉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왕이면 묵은 김치가 좋습니다. 고구마를 이제 거의 이제 조그맣게 잘게 썰어서, 사각으로 썰어서 넣으면 빨리 익기는 하는데, 먹을 때 먹기도 좋기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뭐 세도막, 네도막.

이렇게 파먹는 거,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밥하고 같이 이렇게 떠먹는 식으로 그렇게 끓입니다. 들기름을 먼저 김치를 볶다가 이렇게 끓이면은 더 구수한 맛이 납니다.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돼요. 딴거안 넣고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간장 좀 넣고 이렇게 간 맞춰서 끓이면 그것도 맛이 괜찮습니다. 수제비 할걸 밀가루 반죽을 해놔야 되겠죠? 저희는 다 이렇게 손으로 떠서 넣었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그렇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하는 수제비가 더 쫀득하고 더 질긴감이 더 있어. 이게 더 수저로 떠놓는 거는 좀 허물한데 이렇게 손으로 떠놓으면 더 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잠기게 그냥 고구마는 생긴 대로 아무렇게나 썰으면 돼요. 네 조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김치가 좀 크기가 있으니까 너무 저기 간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쫑쫑 써는 것보다는 약간 크게 이렇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센 불로 놓고 약간 이제 냄비가 좀 달궈진 다음에 들기름을 두를 거예요.

약간 저 약간 약불을 저 중불로 해놨다가 다시 센불로 놓고 이제 끓여. 먼저 고구마 넣고 밥 넣고 끓이다가 수제비 떠 넣고 그다음에 콩나물을 넣을 거예요.

그 밥을 퍼지는 걸 생각하고 또 수제비도 떠넣어야 되니까 물 양이 그냥 흥건할 정도로 넣어야 되죠. 밥알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물로 반죽을 밀어서. 물가루가 한 이거 갈 때쯤? 이거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젖어 주는 거예요. 네. 다된 기준은 고구마가 익은 걸로 봐야겠지요. 이게 조선 간장이라 한 3주저 정도. 파 넣을게요. 그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끓였어요. 방하고 부엌 사이에 요거만한 그 쪽문이 있었어요. 쪽문으로 이제 쟁반에다가 하든지 상에 조금 작은 상에다 하든지 이렇게 쪽문으로 들이주면 안에서 받아서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이쪽 상 하나 놓고 이쪽에 상 하나 놓고 여자들은 이쪽에 남자들은 이쪽에 어차피 뭐못 먹어서 이 죽을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양을 이제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달라고 해도 안 줬죠. 양이 없었으니까. 근데 옛날 국거릇, 밥그릇은 그릇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그릇만 먹어도 순간은 배가 불렀지. 쉽게 배가 꺼져서 그렇지 반찬이 없죠 이거. 그냥 이것만 먹고. 근데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이것도 맛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원래도 음식을 제가 좀 관심이 많고 생활 개선의 활동을 하면서 요 근방에 사시는 그분이 그 향토 음식 연구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참 들어가기도 힘들다. 자꾸 그렇게 자랑을 하고 막 이러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보훈업의 그 회장님 하시던 분이 기회가 됐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쌀을 활용한 음식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경시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음식이다 보니 될수 있으면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니까 너무 흔한 음식이지 말하자. 좀 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번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다뭐그그 회원들이 연세들이 있으니까. 다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음식일 거예요, 그거는. 뭐, 저 중학교 때 끓여봤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가난했어요, 집이.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끓여봤죠. 우리 시대는 시집을 오면 어머님이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을 드려야 됐잖아요. 이렇게 죽을 끓이면 이제 어머님 김치죽 끓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 좋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와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예, 이거는 뭘 넣어라. 여기는 뭐 이런 걸 넣는다. 뭐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이제 저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고구마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이 거기다가 콩나물도 좀 넣고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하면 더 맛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가진 거죠. 예. 이제 어르신이 주로 끓이시죠. 맛있다고 하고, 이제 오랜만에 먹는다고 하고, 이제 옛날에는 뭘 어떻게 해서 먹었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마음이 아프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먹으면서 막 땀이 나잖아요. 이게 뜨거운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양식을 한 그릇 먹는 것 같은 기분?

농가수는 우리 연합회에 등록된 농가수가 1,300명 이렇게 되고, 이제 또 등록이 안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1,600명 정도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뭐 제사나 지내고 뭐 약재나 쓰고 이랬잖아요. 말려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출을 과일화한 데가 보은이에요. 과일화한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20년?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1년에서 2년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이게 상상외로 이 새로운 맛이잖아. 세계에서 이럴 맛을 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추 맛을. 거기에 빠졌죠? 심는 거서부터 이, 뭐, 이 이제 비가림 시설 등등 해서 편의 장비라고 그래서 뭐 선별기, 건조기, 또 저온저장고 등등 뭐 운반차, 이게 다80% 지원을 해줬어. 대한민국의 농사, 농수산물 중에 유일하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건 대추야. 도매시장도 안 나가고, 중개상도 못 대들고, 순수히 내가 확보한 고객하고 직거래를 하고, 남으면 산림조합에, 연합회 갖다 줘. 이게 납품하는 거야. 이제 파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즙자죠, 뭐. 즙. 대추즙. 피로 뭐 회복이니 뭐 뭐니 뭐 면역력이니 어쩌니 이런 거는 모르는데 그잠못 자는 거 있잖아요. 불면증 이게 최고예요. 불면증 좀잠못 자시는 분들 한번 잡숴보시라 그래. 진짜 이건 거기에는 끝이요. 불면증에는 진짜 좋아요.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한 것 같고 저희 엄마도 돼요. 곰. 대추만 다리는 푹 고는 시간만 해도 4시간, 5시간 정도 예, 해서 다 다리고 나서 고고 나서 이제 걸러내고 다시 죽을 끓이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 끓이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밭하고 논 사이에 대추 나무들이 하나씩 있었고 나무 하나에서 나오는 대추는 한정이 돼 있고 사실 겨울 되면 먹을 거는 많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 작물로 재배는 하지는 않지만 어떤 밭이나 한 옆이나 뭐 어떤 그 짜투리 땅에 재배할 수 있는 다른 재료들 남는 재료들 그렇다고 수확량이 많은 것도 아닌 그런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양을 불리는 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얘를 요만한 양을 우리가 앉아서 먹게 되면 한 2, 3일이면 먹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거를 불려서 큰 솥에다가 끓여놓게 되면 끼니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간식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거를 푹 과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추가 살찌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을 넘어갔을 때 풍족함이 지나고 나면 그런 찰나에 있는 기타 재료들 가지고 좀 영양을 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머님들의 지혜. 얼마 전에 어느 마을에 갔는데 한 70 전후 되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은 어렸을 때 이거 먹었던 기억이 제일 많대요. 대추곰. 그래서 엄마가 끓여주셨는데 이런 좋은 대추는 엄마가 다 시장에 내다 팔고 나머지 이렇게 못생긴 대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못생긴 대추들이 또 쪼글쪼글하고 작아서 그냥 먹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 대추를 끓여서 거기에 나오는 차조하고 뭐 쌀가루, 찹쌀가루가 됐던 맵쌀가루가 돼서 푹 끓여가지고 그거를 끼니로 먹었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산악지대다 보니까 하전민이어도 그 사이사이에 논농사들은 조금씩 지셨던 것 같고 그런 밭둑이나 논둑에 여러 가지 뭐 콩이든 조가 됐든 여러 가지들 또 옥수수가 됐든 심어서 얘네들 이 작물들이랑 같이 섞어서 끓여서 드셨던 것 같아요. 문헌에는 뭐 대추 죽 정도로 많이 나와 있고 곰이라는 거는 대추 죽보다는 대추 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음식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고 오랫동안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런 음식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빨갛게 익은 건대추 당도가 달라요. 끓였을 때 당도가 다르고 생대추는 보통 그 풋내가 난다고 그래서 끓이는 음식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찹쌀 가루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맵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콩가루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청차조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매조에 가깝고요. 저희는 10시간 이상 불려가지고 사용합니다. 대추를 소금물에 이제 씻을 거예요. 대추가 오랫동안 이제 끓이는데 그냥 끓이면 덜 우러나요. 그래서 그냥 칼집만 넣을 거고 그 상태로 그대로 끓여가지고 같이 걸러낼 거예요. 씨를 나중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놨다가 물로다가 한 두세 번더 헹궈서 그다음에 칼집 넣으면 돼요. 이 대추굽은 오래 끓이다 보니까 물량을 좀 많이 잡아요. 5배. 5, 6배. 4시간을. 그러니까 끓기 시작하면 이제 중약불로 줄여요.

시작할 때는 센 불로 끓이는데 얘가 바글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요. 중불에서 반 정도 잦아들 때까지 끓이실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완전히 뭉그러질 때.

0: prédio.
1: 원물을 넣고
2: 청차도 먼저 넣고 끓일 거예요. 끓이다가 뻑뻑해지면 후물을 계속 넣어가면서 쳐가면서 이렇게 끓일 거예요.

대추를 너무 오래 다리면은 쓴맛이 나요. 반드시 불려줘야 돼요. 불린 자두가 익었을 때 찹쌀 가루를 넣으면은 농도가 또 맞아져요. 그래서 너무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북 청주. 2009년도에 귀농을 생각을 하면서 쭉 다니다가 이제 이곳이 들어와서 크게 뭘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가 마침 저하고 인연이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일로 이제 술을 조금 배우게 됐어요. 근데 술이 물하고 우리의 그 누룩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쌀을 쪄가지고 세 개를 섞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코올이 생긴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뭐 머리가 뚜껑이 확 날아갈 정도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술이 됐지? 어떻게 이게 알코올이 생겼지?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술을 받쳐줄 수 있는 음식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3년도 향통죽 연구회에 이제 그 회장을 맡으면서 저희 대추 축제 때 저희가 밥하고 그다음에 부침개 요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관광객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강사를 좀 자체적으로 육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강사 육성을 하고 있고 판매가 가능한 음식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1차 전수 교육을 했고 장애인 가족센터라는 곳에 이제 장애인 분들과 이제 디저트 관련 음식을 진행을 했어요. 농진청에서 그 전국의 농가 맛집이라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2014년도 농가 맛집 선정되고 이제 여기에 판매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은의 특성이 대추가 더잘 맞아서 저희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그냥 다 대추죽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추곰은 그때 전수 받아서 기술센터에 있는 레시피 그다음에 그때 음식을 전수해 주시는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간 거예요. 대추 죽만 쓰기에는 너무 밋밋하고 뭔가 이제 다른 식감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게 차조가 있었죠.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있으면 제가 먹거든요. 전수는 못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사업 확보를 누가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뭐 레시피나 이런 건 공유할 생각이긴 해요. 그냥 인생 같아요. 인생.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또그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살아서 뒤돌아봤을 때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대추곰이 그래요.

거기 조상난집 원삼제복 혼장대사 음식숙정 가진 재편 중계약과 박산화자의다식정 내면화채의 신설 중여 각각 찬수 약주 빚기 수팔년 봉우리 힘과 대상허기 고인지를 잠시도 놓지 않고 수족에 달진토록 분파라 모일적에 분모와 돈 짓고 돈 모아 양 만들어 양을 지어 관돈 되니 일수체계 장디변에 이웃집 사람들께 착시 이런 곳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준 주시향 봉제사

0: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뒤안이 칭찬.
1: 아, 그렇지.
0: 하루날 신봉사 먼 눈을 번덕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전생의 무삼죄로 이생에 나를 만나 날 이렇게 공대하니 나는 편타올지라도 마누라 고생살이 도리어 불안.
1: 어시고.
0: 그러나 어쩔 것이오. 사는 대로 살아가되 오늘은 지원할 일이 있소. 우리 연장 40이나 슬하 일점 혈육 없어 조상 향화 끊게 되고 우리 내외 사후라도 초종장사 소대기며 연연히 오난 길 어느 뒤라서 받들까. 그러나 우리가 40 후에라도 명산대 찰 신공이 나들여 남녀간에 낳고 보면 평생 하늘 붉었구먼. 곽씨 부인 이 말을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가군을 정대하신 마음 몰라 발설치 못하였더니 지금 말씀 그리하오니 지극신공하오리다.
1: 아,
0: 옛글에 허였으되 불효 삼천 무위대라 허였으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 못하오리까.
1: 아,
0: 그 정성껏 빌어보. 곽씨 부인 그날부터

0: 바지 손에 들고 부인 전 배래 오고 곁에 와 앉은 거동 뚜렷한 달정신이 사은성소선 난 듯 남의 관흠이 해붕을 다시 온 듯 심신이 황홀을 허여 진정 기어렵더니 선녀의 고운대도 고치러 받게 허고 새옥성으로 마르렀나 소녀는 서항 못딸 일더니 반도 진상 가는 길에 옥진비자 잠깐 만나 수어수작을 허웁다가 시가 조금 늦은 고로 상제께 특죄허여 인간은 애치심에 갈바흐를 몰랐더니
1: 멋지구한

안가 꼬이면은 겁을 내요. 밖으로 후루루 나가더니 집안 좀 쑥쑥 줄여 정화수 세수 안에 받쳐놓고 좌불아 안에서 급한 마음 순사 너기를 기다리지. 행취가 진동 하고 재운이 두르더니 혼미중 단생언이 스님 목녀딸이라. 곽씨 부인 순사 정신 차려. 남녀간에 무엇이오? 신봉사가 눈밝은 사람 갖고 보면 아이를 낳을 때 분간을 허렴하는 감 못 보는 맹성이라 거 보아 알 수가 있나. 아이를 만져보려 할지 꼭 위장꾼 좀짱 졸라 내려가듯 허겄다. 자 어디 보자 어디. 오이쿠. 거침새 없이 미끈덩 넘어가니 그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낳는가 보. 만득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하오. 여보 마누라 그런 말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 요급 선영하는 것이오. 그 딸이라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꾸리까. 우리 이 딸 고이길러 예절범절 잘 지켜 침선방적 잘 시켜 요조 숙녀 군자오고 좋은 배필 부귀다남 허고 보면 그 외손 봉사는 못하리까. 그런 말 마오. 신봉사 좋아라고 첫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비는 뒤 이런 사람 갖고 보면 오죽 조용히 빌려만은.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그 백성질이 있던가 보더라. 삼신 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 구만리나 도망가게 빌어버린디 33전 도솔 참 승불제석 삼신 제왕님 내 화이 동심하여 다부버 보옵소 사시부 낙은 자식 한 달 두 달 이슬 매져 석 달의 피열이고 넉 달의 인형 삼겨 다섯 달 호포 낳고 여섯 달의 육부 삼겨 일곱 달 칠부 열려 여덟 달의 사만 팔천 터디 나고 아홉 달 구구 열려 열 달만의 찬김 받아 금강문 하달문 고이 열어 순사는 삼 백골남만 깨지리까. 다만 동녀 딸이 오나 동방사금 형을 주고 태임을 더 갱이며 대순중자 유행이며 기량일 처절행이며 반희의 재질이며 촛부단의 복을 주어 배부듯 달붙듯 잔병 없이 잘 가꾸어 일취월장하기 허옵소. 곽씨 부인 이때야 곽씨 부인은 산후에 손대 없이 찬물에 빨래를 허였더니 뜻밖의 산후 별증이 일어나는 뒤 전신을 꼼짝 탈상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4대

수실 진주느림 부전다로 신행함했었으니 그것도 씌워주고 나라에서 사신 그나큰 은돌한 분 수복강령 태평알랑 양편에 새겼기로 고운홍전 괴물춤치 끈을 달아두었으니 그

하시는구나. 제가 앞에서 눈으로 뵈었을 때는 되게 행복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그런데 취임사는 여기 세 번째 줄 앉아 계시는 분들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누구인고 하면은 김유리의 이모, 이숙, 아빠, 엄마가 되던 것이었다.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쪽에 계신 분들도 분발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쪽을 또 많이 쳐다보죠. 신봉사 아무런 줄도 모르고 여보 마누라 그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 리가 있겠소? 나 의가에 가서 약 지어올 터이니 부디 안심호. 신봉사 급한 마음 의가에 가서 약을 지어 돌아와 수일승 전반에 얼른 짜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 짜시오. 이 약 짜시면 지켜온다옵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답 할 리가 있으리오. 그렇지. 식음을 전패터니 기어허여 이러는가? 양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고 만져보니 허리난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구멍에 잠김 나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신봉사가 뛰고 미친디 서름이라는 게 어지간해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지. 그렇지. 사뭇 아람이 차놓으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 기가 막혀서 나 저를 꼭 주저앉으며 들어

국립 사람들이 만류하며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 어쩌시랴오. 그렇지.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동리 남녀노소 모아들어 초종지례를 마치는디 곽씨 시체 소방상 대뜰위에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정공포 삽선 등물을 좌우로 갈라세우고 거리제를 지낸 헌디 영희기가 황중유택 재진결례 영결종차 관우

0: 차노하노 현철어신 곽씨부인 불쌍하게 떠나셨네 헌헌 차노하노 하노하노 오이가리놈 차노하노 산천에 올라가 깊이 파고 앉은 후에 신봉사할 일 없이 동인들께 붙들리오 집이라고 들어오니
1: 그렇지.
0: 부엌은 정박하고 방안은 텐 비었네.

0: 흔디 헐사 널사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집행막 때 흩어집고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호구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1: 그렇지.

욱침침어여 날 새기를 기다리 일제. 이제부턴 좀 재밌는 게 나와요. 계속 슬퍼만 했죠. 우 물가 두레박 소리 흐른 듯 꼬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얘도 좀 먹여줘. 뭐? 백석천 탄신의가에 빨래호는 부인들께 더듬더듬 자져가서 얘도 좀 먹여줘. 덧없는 부인들은 돈돈씩 채워주고 돈 없는 쌀 되씩 떠주며 밤쌀이나 허여주고 시인봉사 좋아라고 그거 고맙소. 수복 강령 허옵소서. 많이 먹여 안고 집으로 돌아올지 어떡 밑에 수풀에 앉아 아이를 어른다.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뺑뺑어구나. 이도 이도 이냐 동네 어려서 고생을 허

천천어구야전저노요이게구요물보이여라둥둥내딸이야어허둥둥내딸이야 둥둥둥둥 어허둥둥내딸이야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준들 너를 사랴 백미 다섯 맨 뒤 하나 열쏘경한 막대구나 둥둥둥 내 딸이야 턱 밑에 귀남이 아니냐 슬슬 기어라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 허허 둥둥 내 딸 허 둥둥 내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도리도리 주염주염 찰깡찰깡 손마 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밤하나 얻어다 틈막 속에 넣었더니 우리 감은 세양지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나밖에로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리 주마 우르르르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해금의 음색이 굉장히 독특해요. 새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깊은 울림이 뭔가 이렇게 가슴에 더 와닿는 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께서 워낙 국악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 다섯, 여섯 살 때부터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 같은 서양 악기보다도 저는 어쩌면 국악기를 먼저 접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었을 때 날씨는 무슨 악기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는 해금을 해볼게요 라고 답을 했고 그래서 취미로 해금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해금이 들고 다니기도 너무 간편하고 손과 양손을 사용해서 뭔가 활로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해금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바다 해자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해자가 해부족의 해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전통 악기로서 확립이 된 것은 이제 고려시대, 예종 때의 일이고요. 보통 이제 현악기는 지판이 있는 악기들이 많죠. 손을 어디에 짚으면 그 음정이 딱 나는데 해금이라는 악기는 지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의 감각으로만 음정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정말 장점화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악기랑은 다르게 조음김이 너무 자유로워지고요. 포지션을 이동하면서 또 다양한 음색을 낼 수 있고 보통 해금이 두 옥타브에서 세 옥타브 정도를 활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끌어올리거나 흘려내리거나 하는 음색들을 내면서 음과 음 사이의 모든 음정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죠. 해금이라는 악기는 오른손의 힘을 주었다가 뺐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온전히 이 연주자가 어떻게 활지를 하냐에 따라서 해금의 음색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해금과 내가 계속 소통하고 서로 만져지지 않으면 그게 온전히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해금에 애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냈던 앨범은 해그민 멜로디스, 그 다음에 해그민 파라디소 이런 앨범 제목을 가진 음악들을 냈었는데요. 그 첫 앨범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해금도 이런 음악이 가능하구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을 해금이 하니까 굉장히 새롭네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실만한 곡들만 거의 모아서 냈던 앨범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해금을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좀 대중적으로 더 가깝게 갔으면 좋겠다. 그 앨범들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의 음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의 이야기, 저의 느낌, 또 제 생각을 담아서 자작곡을 실어서 앨범에 담기도 했습니다. 네, 자작했던 곡이 당신을 향해 피는 꽃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길가에 핀 아주 작은 꽃들에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그 힘든 감정을 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길가를 걷고 있을 때 아주 구석에 피어있는 그 꽃들이 저를 보고 응원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곡을 들으시고 아, 당신을 향해서 피는 꽃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라는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현지은 이제 시간을 달리다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 곡을 함께 냈었는데요. 우리가 뭐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시간이 달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끼기도 하잖아요.

브랜드 로레이 어워드는 국제 비영리 단체 세계 브랜드 재단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이에요.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고, 이 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중들에게 신뢰와 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또 브랜드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이 또 20년 되는 해예요. 연주자로 활동한 지. 제가 정말 조용히 묵묵히 걸어왔던 이 길을 응원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에게 또 큰 의미가 된 것 같고, 또 제가 혼자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과 굉장히 함께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특별한 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상식에서 제가 한 10분 정도 연주를 했는데요. 여러 뭐 아리랑이라든지 마로 원더풀 월드 뭐 그런 음악들을 쭉 이어서 들려드렸는데, 제게는 또 이제 세계적인 모든 분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한국의 전통악기인 해금을 선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음악이 주는 매력은 사실 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악을 찾게 되는 순간은 위로가 필요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 음악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해금이 약간 목소리와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좋은 음악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 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Let's take a closer look at how to use these words in everyday life by watching Aaron and Alexa have another conversation.
1: Wow, 오늘 시험은 진짜 어려웠어요.
2: 저는 누워서 떡 먹기였어요.
1: 그래요? 어떻게요?
2: 세종 선배가 줬어요. 기출 문제집.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10전대 뭐 한방 백수기예요. 요거는 육개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감초예요, 얘가. 얘는 숙지왕. 얘는 인삼이고, 얘는 작약입니다. 그리고 얘는 황기, 얘는 백복령, 얘는 청궁. 엄나무. 이거는 십전대보라고 그래갖고 십전대부터 그러니까 몸의 기를 돋궈주고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면역력 키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오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건강에 좋은 거면은 더 좋겠다 싶어갖고 이걸 선택해갖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아 그래도 조금이면 사람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고른 게 십전대보 한방백숙인 거죠. 옛날에 한약 같은 거를 우리 저기 뭐야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한약 드시는 거 보고 아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한번 그거를 응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게 된 거죠. 경동시장을 처음에 가서 지금 11년째인데 계속 그 집에서 이제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전화만 하면 다 보내주세요. 한의원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다가 얘기를 해서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희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집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끊기지 않게 그냥 계속 연결해 주셔가지고 잘 썼어요. 이거는 2kg 400 정도 되는 거 네 분이 드십니다. 면보에 싸서 지금 약재가 있잖아요. 약재를 밑에다 깔아요. 그리고 면보로다가 싼 찹쌀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리를 올려요. 얘는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고 얘는 또 열을 올려주는 음식이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리하고 부추는 먹으면 맛도 좋지만 영양가도 이렇게 몸에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먼저 요 뱃속에 있는 요 내장 요거 다 긁어 깨끗이 긁어놓고 깨끗이 닦아주시고 여기 보면 목 있는데 여기 이자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요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렇게 오려서 내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내요. 꼬리 있는데도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는 사람들이 먹기 편하다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약재를 밑에다 이걸 깔 거예요. 이렇게 얘도 해고 그냥 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보자기에 찹쌀을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올려요. 올리고 난 다음에 손질된 오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양파 한 개랑 마늘 한 줌이랑 생강이랑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얘가 장길막금 정도 꺼내갖고 이제 뚝배기에 담을 때 불 켜서 이게 이제 추가 올릴 거 아니에요. 짤랑짤랑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재고 5분 뜸들이고 그런 다음에 찬물에 물을 틀어가지고 얘를 김을 다 뺀 다음에 이제 꺼내서 드시면 돼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나면은 최대한 이제 딸랑 소리가 조그맣게 날 정도로만 줄이면 돼요.

불을 완전히 끄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김을 빼는 거예요. 계절을 탄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여름에는 또 복대도 그렇고 오히려 여름에 더 잘 팔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찾으니까 이것도 겨울에도 그냥 꾸준하게 팔리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모임이 많고 가족 단위 많고 생일 때 이럴 때 어머니 부모님들 생일 때 많이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면 산 속으로 오거든요. 구비구비 돌아오면서 막 욕을 했대요. 뭐 무슨 이런 쪽을 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시면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갖고 그것도 마음에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면서 잘 먹었다 문 닫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가실 때 그럴 때 조금 뭐 그냥 좋았고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먹고 가서 건강해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 거의 뭐 어릴 때부터 살다가 시집을 24살에 시집을 갔어요. 울산으로. 그랬다가 다시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골로 내려오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거죠, 여기로. 어렸을 때는 닭을 많이 먹었지 오리를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식구가 많았어요.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한번 닭백숙을 삶으면 한 네다섯 마리를 그냥 한 솥에다 넣고 양은솥에다가 밖에다 이렇게 그불 때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불 떼서 그냥 삶아갖고 이것저것 뭐 약재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엄나무라든가 구하기 쉬운 뭐 오가피라든가 뭐 이런 거 잘라갖고 밑에다 깔아갖고 이렇게 해서 줬던 기억 있어요. 그냥 키우는 것만 봤어요. 천둥오리 같은 거 이런 건 기르고 그냥 그랬었지 먹고 이런 거는 잘 뭐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신랑이 저기 화성인가 거기 살 때는 이제 오리를 직접 길렀어요. 한 마리 두 마리니까 잡아갖고 오리 뭐 구이도 해 먹어보고 뭐 주물럭도 해 먹어보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먹어봤죠. 지금까지 이제 뭐 여기서는 돈을 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생활하고 우리 먹을 거잘 차려 먹고 뭐 이렇게 심어서 먹는 거는 다 남이 하는 거보다는 뭐 약도 좀덜 주고 이렇게 해갖고 먹고 나머지는 뭐 손님한테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갖고 욕심 없이 살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건강한 음식 찾는다고 한게 여기에 또 백숙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숙 쪽으로다가 주물럭 같은 거 하고 오리 수육하고 우리 현재 뭐 그런 쪽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른 쪽은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먹고 나면 건강이다, 건강하다, 뭐 이렇게. 예.

0: 승진이 돌려놔.
1: 이 집 말, 이 집 말이 요 뒷산이 뭐 산틈이가 이진봉이
2: 이진봉?
1: 응.
2: 아 그래서 이 집 말이구나.
1: 참이백 제일 참이하기 전에 담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참이하고.
0: 그 조합장님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대가하고 있는데 그걸 한 가족 가져가면은 쌀 한 마만씩 받아왔대요.
3: 말만가 먼저.
0: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그래. 여러 동네에서 이제 참이를 심은 거예요.
1: 우리 밤낮 적부추를 댕겼어요.
0: 때가 72년도, 73년도?
1: 나 올 때는, 여기 올 때는 참이 농사 안 지었어요. 참이 농사는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했는데 막 참이가 나 그 길에서 팔았거든요. 길에서 팔았더니 엄청 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서로 그냥 너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
4: 그래서 풀 팔아서 너덕지 살아나. 그 전에 그냥 심어가지고 따먹고 이랬어. 저걸 붙이니까 막 이렇게 이만하고 뚜껑고 참도 뚜껑고 노랗고 금싸래기라는 걸 했어. 금싸래.
1: 저 밭에 가서 고사 지내는 거 여기도 했었어요.
4: 어디 가 고사지 뭐.
1: 참외 해놓고 지는 참외가 이렇게 달릴 때 해요. 잘 되라고. 피는 거지. 지비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비로 해가지고 칭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떡 해다 놓고 구워서 시리즈 갖다 놓고 막걸리 갖다 놓고 이제 유지해서는 안 돼요. 안 되고 하우스에서만 해가지고
0: 하우스는 판판하게 좋은 땅에다 해야 되는데
4: 끝나고 덩굴 걷어. 7월 이제 끝나고 이제 김장하려면 이제 뽑아내잖아. 그때 달린 거 요런 게 이제 있으니까 아까운 거 그냥 절거놨다가
1: 참이 장아찌 개개 보니까 소금에다 많이 하더라. 된장에다가도 해봤어요. 근데 소금이 더 나.
0: 절여가지고 꼬들꼬들 말려가지고 고추장에다 박으면 진짜 맛있어요.
1: 이는 오이 장아 저걸 거가 비슷하게 하면 돼. 오이
0: 많이 뿌려.
1: 아니요 배집은 더 많이 안 뿌려.
4: 한 두 달 있다가 저 도 나도 안 돼서 서울 상해막 올라갔다 팔려서 이거를
1: 오이하고 비슷하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먹을 수 있어. 끓여서 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나는 끓여서 구워봤어요.

0: 저런 거 나와야 할 수
1: 있어요. 맛있어.
2: 응.
1: 야.
3: 아이고, 너무 맛있게 생겼네.
1: 진짜 맛있겠다. 와, 아이, 고춧가루 그만 넣어.
3: 그만 넣어.
1: 고춧가루 많이 넣었어.
0: 절구기도 마지막에 절궜네.
1: 맛있지?
0: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거나.
1: 20년 넘었어, 한 25년. 20년.

온 고향은 어려서 전라도 저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서울로 왔는데 구로동에서 이렇게 살았대. 시동생이 중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거지. 시동생이 여기 생극 저쪽 그 동네 또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처갓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 거지.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순을 치를 그거 접붙이로 댕겨봤어요. 딴 데로 댕겨가지고 접붙이는 걸 배워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하기 시작한 게한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씨를 부어요. 담궈가지고 그걸 또 보자기에다 해서 싹을 뜨뜻한 데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 그러면 이제 한 3월 말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하우스에다가 이제 포트 박아서 해가지고 그걸 심어요. 심어가지고 한 4월달 좀안 돼서 심어. 밭에다가 하나는 밑으로 오이고 하나 위로 올라서 거기다 접을 붙여요. 그렇게 잘라놨다가 이제 한달 있다가 나가는 거지. 쌀이 나무는 이제 그게 참이를 심어 놓고요. 이 가닥을 하나는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리 빼고 두 개는 이리 빼면은 그걸 바람에 흔들릴까 봐 꼽어.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는 또한 가닥 두 개는 또 절로 가고 한 가닥 이리로 오고 이렇게 핀을 꼽아야 돼. 어기저기 놔야 돼. 쌀이 나무로 해야지. 나 그때는 어려서 장아찌 몰라. 여기 와서 알았지. 그때 할 때, 그때 뭐안 해봤지. 그냥 내가 배웠지. 누가 우리 친정엄마도 안 가르쳐주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남의 어깨 으로 봐가지고 한 거지. 안 해줘가지고. 그전에도 저기 소금 갈라가지고 다 발라내고, 이런 항아리에다가 넣고 소금 캐캐로 넣어서 이렇게 위에다 눌러 놓는다. 그전에는 냉장고에다 못 넣으니까 좀 짜야지. 맛이 없지. 그걸 빼야지. 무궁무궁하잖아. 아삭한 맛이 없잖아. 씨가 들어있으면. 옛날에는 뭐광 시원한 데다가 갖다 놓고 그랬지만 김치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먹을 수 있죠. 봄에까지도 먹을 수 있죠. 간이 맞아 있으면 항상. 알르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양념이 없었어. 그렇게 양념 안 했지. 여기는 지금은 양념이 많지. 옛날에 그렇게 양념이 어딨어. 그냥 마늘도 안 넣고 그냥 먹고 막 그랬지. 양념은 뭐, 그래도 꽤 오래됐지. 한 40년 버튼은 양념이 있었지. 옛날에는 뭐 반찬이 없으니까 좀 짭짤하면 그거 무쳐가지고 냉장고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데 놔두고 그냥 먹고 그랬지. 맛있죠. 지금 더 맛있지. 아유, 맛있다. 지금 사는. 아이고, 맛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영가 문자 어찌 가신단 말이오. 제화자 좋네. 둥벙 둥벙 좋으시오. 팔시고 철시고 제화자 좋은데 얼시구나 철시구. 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 사는 봉사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규였다. 누대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잦았더니 가운이 불행하여 30전 안맹이라. 낙수청운의 발자취 끊어지고 일가친척 멀어져 뉘려서 받들이오. 그러나 그의 아내 곽씨 부인이 있는디 추남 소남 관저씨를 모르는 것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곽씨 부인이 몸을 버려 부물 팔째 싹 바느질 관대도보 행의장의징령이며 석숙회자 중추막과 남녀의보그 잔누비질 상침질 꺾음질과 회울뜨기 괴담이며 고든 후비 소롤리기 망건 꿈에기 가끈 접기 배자 도시버선 행전 포대 허리띠 다님 줌치 쌈지 양랑 빌랑 휘양 볼기 보

놓고 생부사 갓대 흉배 헛그리기 흥조공단 수주산을 주낭는 갑사 운문도주 갑주 분주 표주 명주 생조둥견 조보문포 황제포 중포문포 최초리며 삼배백제 극상세목 싹을 받고 맡어 짜기 정황적백 짐향우색 각색으로다 여색어기 조상난집 원삼제복 혼장대사 음식숙정 가진재편 중계약과 박산화자의다 식경 화채의 신설 중여 각각 잔수 약주 빚기 수팔년 봉우리 힘과 해상허기 고인지를 잠시도 놓지 않고 수족에 다진토록 분파라 모일적에 분모와 돈 짓고 돈 모아 양 만들어 양을 지어 관돈 되니 일수체계 장디변에 이웃집 사람들께 착시 이런 곳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준 주시향 봉제사

것을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뒤안이 칭찬하리. 아, 하루날 신봉사 먼 눈을 번덕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전생의 무삼죄로 이생의 나를 만나 날 이렇게 공대하니 그 나는 편타올지라도 마누라 고생살이 도리어 불안호. 그러나 어쩔 것이오. 사는 대로 살아가되 오늘은 지원할 일이 있소. 우린 연장 40이나 슬하 일점 혈육 없어 조상 향화 끊게 되고 우리 내외 사후라도 초종장사 소대기며 연연히 오난 길 어느 뒤려서 받들까. 그러나 우리가 40 후에라도 명산대찰 신공이 나들여 남녀간에 낳고 보면 평생 하늘 풀겠구먼. 곽씨 부인이 말을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가군을 정대하신 마음 몰라 발설치 못하였더니 지금 말씀 그리하오니 지극신공하오리다. 옛글에 허였으되 불효삼천 무위대라 허였으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을 못하오리까. 그 정성껏 빌어보 곽씨 부인 그날부터

제 영산대 자리용신당과 고묘 총사 서광사며 섣불미르 서계신디 허유 허유 다니시며 가사시주 인등시주 창호시주 시광불공 칠성불공 난불공 다지가지다호우니 공뜨는 답이 무너지며 힘드는 남기 꺾어지랴 갑자 사월 조파이랴 한 꿈을 얻은지라 서기 반공허구 세기억농

주시오. 몸에 난 원사입니다. 개화까지 손에 들고 부인전 배려 오고 곁에 와 앉는 거동 뚜렷한 탈정신이 난 듯 남의 관흠이 해등을 다시 온 듯 심신이 황홀 허여 진정 기허리 없더니 선녀의 고운대도 고치러 받게 허고 세우 성으로 마르렀나 소년은 서항 못다리더니 반도친상 가는 길에 옥진비자 잠깐 만나 수어수작을 허웁다가 시가 조금 늦은 고로 상제께 득죄허여 인간은 애치심에 갈 바를 몰랐더니 대사

젊은 손목 불시 학색 좌불중석 14일이 잔년 후에 하도 난 회복 기미가 있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신봉사 좋아라고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겁을 내요. 밖으로 후루루 나가더니 집안 좀 쑥쑥 줄여 정화수 세수 안에 받쳐놓고 좌불안에서 급한 마음 순사 너기를 기다리지. 행취가 진동 하고 재운이 두르더니 혼미중 단생언이 선인목몇달이라. 곽씨부인 순사 정신 차려. 남녀간에 무엇이오? 신봉사가 눈 밝은 사람 갖고 보면 아이를 낳을 때 분간을 허려마는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거 보아 알 수가 있나. 아이를 만져보려 할지 꼭 위장꾼 좀짱 졸라 내려가듯 터겄다. 자 어디 보자 어디. 오이쿠. 거침새 없이 미끈덕 넘어가니 그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낳는가 보. 만득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하오. 여보 마누라 그런 말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 욕급 선영하는 것이오. 그 딸이라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꾸리까. 우리 이 딸 고이 길러 예절범절 잘 지켜 침선방적 잘 시켜 요조 숙녀 군자오고 좋은 매필 부귀다남 허고 보면 그 외손봉사는 못하리까. 그런 말 마오. 신봉사 좋아라고 첫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비는 뒤 이런 사람 갖고 보면 오죽 조용히 빌려마는.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그 백성질이 있던가 보더라. 삼신 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 구만리나 도망가게 빌어버는 뒤 33전 도솔 승불제석 삼신제왕님 내 화이 동심하여 다구버 복수 사시부 낙은 자식 한 달 두 달 이슬 매져 석 달을 피어리고 넉 달을 인형 삼겨 다섯 달 호포 낳고 여섯 달에 육부 삼겨 일곱 달 칠부 열려 여덟 달을 사만 팔천 터디 나고 아홉 달 구구 열려 열 달만을 찬김 받아 금강문 하달문 고이 열어 순사는 삼신님 넓으신 덕택 백골남만 깨주리까. 다만 동녀 딸이 오나 동방사금 형을 주고 태임의 덕행이며 태순중자 유행이며 기량일 처절행이며 반희의 재질이며 촛부단의 복을 주어 배부듯 달붙듯 잔병 없이 잘 가꾸어 일취월장하기 허옵소. 곽씨 부인 이때야 곽씨 부인은 산후에 손대 없이 찬물에 빨래를 허였더니 뜻밖의 산후 별증이 일어나는 뒤 전신을 꼼짝 달싹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4대

0: 어느 봉양 타가 불행망세 당하면 조종장사 마친 후에 쥐를 쫓아 죽자 던히 천명이 이뻐니인지
1: 아 그렇지
0: 인연이 끊쳤든지 하늘 없이 이게 죽게 되니
1: 아, 그렇지 아.

아들이 사람들이 무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 어쩌시랴오.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동리 남녀노소 모아들어 초종지례를 마치는디 곽씨 시체 소방상 대뜰위에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정공포 삽선 등물을 좌우로 갈라세우고 거리제를 지낸 헌디 영희기가 황중유택 재진결례

0: 사는
1: 아, 그렇지.
0: 어? 어린 나이로
1: 어?
0: 강부의 싸키덕 어미에게 맡겨두고
1: 아, 그렇지.
0: 곧죽어도 불관 제복 지어 입고 상부 뒷채를 훔쳐

0: 사노하놈 현철어신 곽씨부인 불쌍옥에 떠나셨네 헌헌 차노하놈 오이가리 놈 차도하놈 산천에 올라가 깊이 파고 앉은 후에 신봉사 할 일 없이 동인들께 붙들리오 집이라고 들어오니
1: 그렇지.
0: 부엌은 정박하고 방 안은 텐 비었는데
1: 아 그렇지.
0: 신봉사 실성 발광 흔디 헐싸돌싸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집행막대 흩어집고 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호구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1: 그렇지.

미아이안고돌아와서여보시오봉사님아이아이를보허허기덕이낸가이제주소어디보세종종와서첫좀주소기덕이내는건너

너희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우느냐? 강복 수생이로구나. 내가 젖을 두고도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응아 신봉사 화가 나서 안 어떤 아이를 방바닥 으다 밀어놓고 죽거라 쏙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아, 그 초칠한의 어미는 거야?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아가 우지 마.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 새기를 기다리 일제 이제부턴 좀 재밌는 게 나와요. 계속 슬퍼만 했죠. 우! 물가 두레박 소리 흐르는 듯 꼬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더집고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턱 밑에 수풀에 앉아 아이를 어른다.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뺑뺑어구나. 기덕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라. 어려서 고생을 하고.

둥둥은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준들 너를 사랴. 백미다섯매 뒤 하나 열 속영한 막대구나. 둥둥둥 내 딸이야. 턱 밑에 귀남이 아니냐 슬슬 기어라오.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 허허 둥둥 내 딸 허 둥둥 내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도리도리 주염주염 잘깡잘깡 손마 둥둥 내 딸 서울까 서울까 밤하나 얻어다 틈막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새양지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남았기로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리 주마 우르르르르

트레일러닝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섭이라고 합니다. 트레일러닝은 로드 경기랑은 조금 달라요. 자연 속을 달리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그래서 짧게는 10km, 뭐 50km, 100km도 있고 길게는 100마일까지. 산 속을 달리다 보니까 평지보다 심박수 높게 올라가고 좀 근육의 부하도 많이 걸리는 편이죠.
1: 프로틴 builds muscle and keeps the lungs in shape to help us breathe. It's also vital for athletes, which is why mountain runner Jisup Kim made a dietary choice.
0: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장시간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이제 칼로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단순하게 아, 칼로리를 많이 섭취를 하려면 어떤 걸 먹어야 할까 했을 때 일반적으로 라면, 치킨, 피자 같은 고칼로리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했어요. 이런 칼로리를 많이 섭취를 했으니 운동 영역을 좀 운동 영역도 향상이 되고 지속이 돼야 당연했던 건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의 컨디션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채식이었고요. (목소리) 일단 비건 빵과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 버터를 곁들였고요. 그리고 비트 주스를 함께 곁들여 먹는 식단 간식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즌을 준비할 때는 채식을 기반으로 하고 계란과 흰살생강 정도만 추가로 섭취하고 있고요. 적색육은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1: Then he faced an unexpected setback. 네.
0: 한 3개월, 4개월 좀 지나고 난 뒤에서 갑자기 이유 모를 컨디션 저하와 어지러움증, 빈혈이라고 하죠.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이제 내가 지금 영양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채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1: So he had to make changes to his diet. He now takes two vitamin supplements that are vitamin B12 and iron. He supplements his diet with two elements, iron from iron tablets and cobalt from vitamin B12. Our bodies have small amounts of iron and cobalt. So why does he need these two elements even in tiny dosages? Let's find out what these two elements do. If you look at the molecular structure of iron, which is found in red blood cells, and cobalt from vitamin B12, they are connected to carbohydrates. The iron helps our respiratory system, while cobalt is vital for our body's metabolism. To be alive and healthy, we need metallic elements.
2: Right side of the stage, you can leave your luggages on the right side of the stage.
1: These runners are here for a mountain race.
3: I am a little bit nervous.
4: 我平时有运动习惯，然后也觉得这次因为济州的赛事是在汉拿山附近嘛，然后觉得应该是一个很有趣的赛道。
0: 목표하고자 하는 바가 아직 저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달려야 하는 게 맞고 더 고통스러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Kim is the overwhelming favorite to win the race.
0: 목표요. 세계 무대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거겠죠? 네.
1: People around the world use their phones to capture memories. Phones have almost become an extension of our bodies. Let's take a deep dive into its inner components. What elements are found inside a phone?

0: but the technology isn't used just to amuse us. Let's see the capabilities of AI that has been trained with machine learning based on algorithms modeled after neurons in our brain.
1: 열정적이고 호기심 많은 로봇 레이니입니다.
2: 나는 화학을 연구하는 화학자인데 화학자에 대해서 알고 있니?
1: 화학의 복잡한 세계를 탐구하는 화학자라니 정말 멋지세요.
2: 그럼 화학은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해?
1: 화학은 물질의 성질과 구조 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으로 우리의 생활을 심오하게 변화시키고 이해를 깊게 하는 학문입니다.
2: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해? 인공 힘든 거 얘도 피곤한 거 본데 아까 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느라?
0: Did I ask a question that was too difficult to answer? I'll try to rephrase it.
2: 그럼 인간도 화학으로 한번 풀어줘봐.
1: 인간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2: 나와 같은 인간은 탄소 화합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인공지능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1: 인공지능은 주로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Like the AI model said and based, thus the material used to make semiconductor chips is silicon. The key material for chips is silicon. Silicon is found in sand, which is found easily around us. In fact, it is the second most abundant element on the surface of Earth. Silicon, which is number 14 on the periodic table, combines with other atoms to regulate the flow of electrons. So it is widely used in making chips because it allows for transmitting stable digital signals. By using a commonly found and cheap element, humans have been able to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Let's see where silicon lands on the periodic table. Elements in the same column share the same number of valence electrons. Carbon, which is number 6 on the table, shares similar properties with silicon. We know that the human body is made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내가 공부의 의미를 찾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아직 학부생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금기가 없이 일단 현장에 다들 나가서 발벗고 시도해보는 분위기가 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립심이 생겨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제도와 공간을 경유하여 미술사를 연구합니다.

0: 구하고 있는 윤하린입니다.
1: 윤하린 학생은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 절제력이 강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대하는 자세로서의 겸손함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윤하린 학생은 항상 열려 있었고 본인 스스로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친구로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 일단은 예종에서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전과를 하게 되더라도 결국 다 예술 안에서 전과를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 맞지 않는 학생에게는 절망적일 수 있는 조건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 전공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과에 진학하신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분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학교 어떤 활동이 재밌냐, 학교가 어떤 게 재밌냐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들은 기획도 하고 이것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수업이 제일 재밌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제가 받고 싶은 교육의 본질은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들었을 때 가장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저희는 절대평가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성적을 나랑 비교하지 않고 혼자서 내가 공부의 의미를 찾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할수 있는 그 과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이거는 교육 과정상의 특징이라면 학교 분위기적으로는 저도 학교를 다니는 중에 출판사, 예술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많이 했었고 그게 이제 졸업 이후에 인턴에 취직하게 되는데도 좀 많은 연결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경우에도 졸업하기 전부터 이미 도형예술과 분들과 협력을 하면 하면서 외부에서 전시 기획을 진행을 하고 아니면은 평론글을 여기저기 발표를 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쌓는 동기들이 꽤 많이 있어서 아직 학부생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금기가 없이 일단 현장에 다들 나가서 시도를 해보는 발벗고 시도해보는 분위기가 많이 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립심이 생겨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들하고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술이론과는 매 학기마다 전공 수업이 계속 있고 그거를 동기들 과 계속 같이 듣기 때문에 식사를 보통 많이 같이 하는 편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같이 놀자는 차원에서 칸딘스키 점심이다라고 하면서 비빔밥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조선시대 그림 중에 양반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따라서 우리도 고기를 구워 먹자 하고 중정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놀고 싶어서 들었던 핑계인데 미술이론과적인 요소를 굳이 굳이 넣어서 놀았던 게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 미술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미술 실기보다도 이론을 배우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미술관 관람을 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걸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0: 그래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사실 비평 글을 쓸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평 수업 하나를 들으면은 8번, 10편의 이 글을 쓰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발표된 제 비평 글 중에 첫 번째는 아마 탈라마다니 작가의 작품을 다루었던 비평 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제가 그해 여름에 우연히 팔레데 도쿄라는 그 해외에 있는 공간에서 그 작품을 보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달 정도 후에 보았던 북서시립 미술관 전시에서 동일한 작품을 보게 되면서 저만의 스토리를 담아서 저만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풀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썼던 글이었어요. 그래서 비평의 기회는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은 저만의 경험을 담아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때 비평 글을 주로 작성하게 됩니다.
1: 민간 학생은 자신에게도 엄격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들은 분명히 강의자나 지식 전달자로서 연구자로서의 태도를 전달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갖고 있지 못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러웠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활인 학생의 어떤 자기절제라고 할까요? 또는 자기에 대한 엄격함?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느껴졌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생각을 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나 너무 본인을 엄격하게 재단하다가 자기 스스로 혹시나 번아웃이 올까봐 동력을 소진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비평가는 사실 언어라는 굉장히 비물질적인 것을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와 소통을 하지만 사실 비평가 자신도 신체를 가지고 있고 물리적으로 전시 공간을 경험한 이후에 이 글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했던 전시 속에서의 경험과 괴리되지 않는 글을 쓰기를 바라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독자가 제가 전시장에 들어가는 그 출구까지는 같이 동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간에서부터 출발해서 전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볼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작품이 그냥 작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획 속에서 존재할 때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미술 작품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함께 볼수 있는 방법이 공간과 기관을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글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작가, 그다음에 기획자나 독자 이런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작가분들과 기획자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주변에서 이제 기획하는 분들을 보았을 때 하얗게 불태워서 전시를 준비하고 그걸 철거할 때는 또 나름의 허탈한 느낌을 들기도 하고 기획을 마쳤을 때 피드백에 대해서 사실 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열심히 꾸린 이 전시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보았다라는 신호를 좀 주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자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가이드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시 전체를 이렇게 이끌고 다닐 수는 없지만 저거 진입하는 과정부터 어떻게 관람했는지를 어느 정도 동반하고 같이 볼수 있도록 초대를 하는 느낌으로 읽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비판적인 내용을 쓸때 가장 크게 고민하게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비판점을 찾으려고 할때 어쨌든 최대한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걸 구성하고 싶었는지를 최대한 글에는 우선 먼저 담아준 다음에 비판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방식을 택했고 그걸 구현하는 방식에서 왜 구조적으로 어떤 일부 한계들이 드러났는가를 일부 살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작가분께서 의도했던 것들 그리고 기획자분들께서 의도했던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어떤 한계점들을 나름대로 담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절충안을 나름대로 찾긴 하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 궁금해지는 것들이 계속 제 눈에 밟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의 경우에도 왜 이러지?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지? 이걸 이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다르게 볼수 있지? 하는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고, 평론글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꼭 쓰고 싶어지는 전시들이 계속 눈에 보이게 되고, 또 편집 같은 업무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제 글로만 둘러싸여 있을 때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숨통을 트이면서 다른 사람의 글을 타인들에게 전달이 될수 있도록 가공을 해주고, 투명인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게 나름의 숨통이

0: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계속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작품들이나 전시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로 전락하지는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심사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뭘 보더라도 제가 원래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들이 저도 모르게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비평 글이 쓰이는 그 지면을 하나의 만남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더 쉬운 것 같아요. 기획자가 설정해놓은 공간에 들어가서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작품을 저의 입장에서 관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글을 생산해냈을 때 단순히 이 꿈을 옮겨 담는 것도 아니고 제 주장을 쓰는 것도 아닌 어떤 이 세 가지의 만남을 통해 쓸 수 있는 제 3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집중해서 좀 만남의 차원에서 글을 쓰게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인으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쓴 글을 저는 열심히 써서 제가 만족할 때까지 아니면은 저게 과연 누가 읽을지 읽고 어떤 감흥이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의 글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보다도 글의 경우에는 그 독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가끔 제 글을 읽은 걸 기억하고 다가와서 이제 이 글 어떻게 읽었다 이 글이 어떤 점이 좋았다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접촉들이 있을 때 굉장히 크게 감동을 하고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물론 본인도 본인이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본인의 의견에 적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친구다라는 그 생각을 본인의 어떤 그 자랑스러운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으로 생각하고 낙담하지 말고 용기 있게 화지에서의 생활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대학원 과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할인 씨를 생각하고 드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일단은 제 가장 가까운 미래의 계획은 저는 주변에 이제 미술이론 쪽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봤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지켜봐 왔지만 개인적으로 연구를 위한 내공이 조금 더 쌓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구자로서의 베이스를 좀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리서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한 글쓰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누가 읽어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완전히 지식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기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선택해서 해왔고 그게 다행히도 잘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좋아하는 거 계속 하면서 저만의 길이 거기서 발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뭘 꼭 이뤄내겠다 이런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친구 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1: 그래서 너무 한적하고 네. 참 좋네요.
0: 또 시원하고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게 벌써 네.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 진짜요? 네. 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0: 그렇게 느끼 체감은 그렇게 되시죠?
1: 네.
0: 근데 벌써 20년이 흘렀대요.
1: 와, 정말 빠르다.
0: 진짜로 네. 이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너무 빨라. 진짜 너무 빨라.
1: 대성 씨, 네. 근데 여기 복원되기 전에 모습 기억나세요? 대성 씨 10살이었잖아요. 나 20살.
0: 아, 그 20살이었어요, 그때? 요즘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정확히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근데 뭐 장사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특히 우리 시민분들께서 휴식하는 공간
1: 네.
0: 그리고 문화적, 네. 예술적인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여기 다리 아래에서는 이게 종종 전시도 열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이곳을 무대 삼아 공연을 하는 거리 예술가들도 많이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그 세계적인 네.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딱 올 때부터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거 맞죠, 교수님?
1: 맞아요.
0: 네네. 그러면 저거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1: 가야죠.
0: 네네, 네, 가시죠. 이 뒤에 보이는 이 조형물을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이 부르는 이름이 청계광장의 그거, 아니면은 청계광장의 소라뿔,
1: 네.
0: 이렇게 부르거든요.
1: 네.
0: 이 정확한 이름이 뭔가요?
1: 이 작품은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올덴버그랑 코샤벤 부르겐 부부가 만든 공동작품이에요. 굉장히 크죠?
0: 굉장히 딱 봐도
1: 네.
0: 이렇게 내려, 와, 한 10m는 돼 보이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1: 이게 높이가 20m, 지름이 6m,
0: 네.
1: 그리고 무게가 무려 9톤이나 돼요. 예. 이 올덴버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들을 소재 삼아가지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소라뿔이라는 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도양에 서식하는 네. 다슬기를 크게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대성 씨 그거 기억나세요? 지난번 올림픽 공원에 네. 세자르 발다치니가 있었잖아요. 엄지척.
0: 아, 엄지척, 엄지척. 그쵸,
1: 그쵸. 네, 그분도 신체 일부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0: 네.
1: 아마 그 시기에 또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의 분이거든요.
0: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큰 소라뿔이긴 한데 이거가
1: 네.
0: 이 왜 여기 덩그러니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1: 맞아요.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정말 논란이 많긴 했어요. 전혀 청계천과 어울리지 않다 했는데 이게 오래 이제 지나다 보니까 청계광장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0: 네.
1: 모든 사람들이 대성 씨도 얘기했잖아요. 청계광장의 그거 소라뿔.
0: 소라뿔.
1: 예, 이미 익숙해진 거죠.

0: 대성 씨, 광화문 광장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죠.
0: 네.
1: 바로 세종대왕상이랑 오. 이순신 장군님 동상.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0: 이순신 장군상은 1968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먼저 생겨졌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상.
1: 네, 맞아요.
0: 세종대왕상이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생겨난 거죠.
1: 오.
0: 근데 세종대왕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 아! 누구셨더라요?

0: 김영원 작가님. 아,
1: 예. 노을공원의 큰 인체상 만드신
0: 맞아요. 작가님. 그림자의 그림자.
1: 네, 맞아. 네. 세계적으로 네. 어떤 동상, 네. 그 동상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은 네. 랜드마크가 되고 그쵸. 막 가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0: 네, 일부러 찾아가죠.
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브라질에 거대 예수상 있잖아요.
0: 너는 너무 가고 싶어.
1: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0: 그런 이제 브라질의 그 거대한 예수상 말고도 네. 세계적으로 랜드마크가 된 동상들은 꽤 많이 있죠.
1: 어떤 게 있죠?
0: 뭐 예를 들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리들 멀메이드? 인어공주상?
1: 아, 인어공주상. 네.
0: 정말 생각보다 조그맣대요.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거.
1: 그래, 조그맣대요?
0: 네. 아. 그리고 또 뉴욕에.
1: 뉴욕에요?
0: 스태츄 오브 리버티.
1: 자유예요, 진짜.
0: 네. 아. 그리고 또 벨지엄 브뤼셀에 있는 그 오줌싸개.
1: 아, 오줌싸는.
0: 정말 세계적으로 그거는 사랑받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오줌 너무 귀엽잖아.
1: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뭘까요?
1: 진짜 모르겠어요.
0: 어디 나라에 있을까요?
1: 저는 중국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0: 중국에도 있긴 한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 아니고 네네.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있는
1: 아 인도에
0: 예 거기에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발라바이 파텔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 통일의 조각상이라고 그게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거 크기가 네. 롯데타워의 한 대략 3분의 1 정도? 182m래요.
1: 182m요?
0: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뭐 하나를 보면 연관해가지고 막 세계에 막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연관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네. 왠지 세계 여행하는 것 같아. 막 신이 나. 막 여행하는 것 같아.
1: 아, 저희도 오늘 광화문 광장 이렇게 걸으니까 네. 또 저도 신나거든요.
0: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 네.
1: 그래요. 네. 그럼 여행 온 것처럼 한번 걸어볼까요, 또?
0: 여행, 관광 이거 깃발 없나?
1: 나를 따르라.
0: 따를게. 네.

0: 저희가 이 광화문 빌딩 숲을 쭉 네. 걷다가 갑자기 네.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딱 멈췄잖아요.
1: 네.
0: 바로 이 작품입니다.
1: 네. 네. 이 작품은 정국택 작가의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요.
0: 네.
1: 재료가 갖는 상징성이 현대인들의 인공적인 현실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그런 재료예요. 네. 대성 씨는 이 작품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0: 저는 일단 저 동작 자체가
1: 네.
0: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비슷한가요?
1: 똑같아.
0: 네? 똑같아요?
1: 진짜 똑같아.
0: 굉장히 힘들게 비상한다.
1: 네.
0: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1: 네.
0: 저는 이게 소재도 주셨네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표정보다는 뭔가 몸짓으로 강렬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죠.
0: 네.
1: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약간 시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소설적인 느낌이 나요.
0: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1: 시는 뭔가 함축하고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 있다 하면 이거는 뭔가 내러티브가 그대로 다 보여지잖아요.
0: 네.
1: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넥타이 막 휘날리면서 뛰어가잖아요.
0: 뛰어가고 있고.
1: 그냥 우리 일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면서 때로는 넘어졌다가 네. 일어났다가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네. 이 미래를 향해서 또 나아가는 모습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제목과 적합하지 않나 이런 작품들을 볼 때마다 아 우리 일상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아 그래도 힘을 내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이런 네. 작품을 보면서 약간 그 일상생활에서 되게 소소하지만 이런 걸로
1: 우리를 응원하는
0: 수도 있고,
1: 느낌
0: 응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0: 맞습니다. 네.

0: 아, 진짜 이 도심 한가운데 빌딩 숲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네. 딱 앉아 있으니까 뭔가 이 거대한 빌딩들의 주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희한한 기분이 감정이 좀 교차합니다. 네. 또 여기 예술 작품도 이렇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또 앉아 있는 이게 또 작품이잖아요.
1: 네, 김경민 작가 작품의 휴식이라는 작품이에요.
0: 저희가 휴식 이 작품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
1: 네.
0: 아, 아쉽게도.
1: 네.
0: 아, 제가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요. 아쉽게도 네. 저희 아트앤드 시티가 오늘 마지막 회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이 조그마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네.
0: 됐길 바란다.
1: 네.
0: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휴식이라는 작품 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네. 어렵지 않게 예술 작품을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0: 네.
1: 그리고 최대한 느낄 수 있게 네. 진행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네,
1: 대성 씨는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었어요?
0: 아, 작품들이 저희가 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 윤술이라는 그 공간 있잖아요.
1: 네.
0: 그 공간이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사실 아트앤드시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몰랐어요.
1: 네.
0: 그동안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갔던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참 내가 그동안 좀 무신경했구나.
1: 네.
0: 잘 몰랐구나. 앞으로 조금 예술 작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눈여겨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1: 아.
0: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기억이 남으신지.
1: 저는 뭐 다 좋긴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리단길. 위에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사람을 봐야 호감도도 생기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인연이 돼야 그 사람이 의미 있고 소중하지 않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 중에 제 기억 속에서, 제 일상 속에서, 제 주변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내 기억과 같이 자라나는 예술품들.
0: 네.
1: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자주 보다 보면 이 작가가 누군지, 네. 이 작품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 걸 몰라도 예술적 통찰력과 직관력 그런 게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0: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아트앤드 시티를 네. 해오시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랑 동떨어지고 일부 사람들만이 향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0: 네.
1: 예, 그 가치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대성 씨처럼 어디 가더라도 항상 아, 이 작품은 뭔가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아 그리고 요게 요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 아트앤드 시티의 미션이 성공한 게 아닐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0: 일단 저는 성공했어요.
1: 그러니까 완전 네. 성공했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디 가면은 아 여기 예술 작품 있으면 좋겠는데
1: 그러니까 그,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대성 씨가
0: 그렇죠. 여기 하나 딱 있으면 네.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어? 이거 뭐지? 못 봤던 건데 근데 늘상 있던 거였어. 근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고
1: 그치.
0: 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아트를 보는 그런 눈 조금씩 생길 것 같은데 생기려고 하니까
1: 끝나요.
0: 안타깝게도 네. 오늘 또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술이 고파지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예술적 감성을 깨워주는 로드 큐레이팅 프로그램 아트 앤 더 시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좋아하긴 했는데 자라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글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번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게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독자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번역이라서 호기심이 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이에요.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게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자를 이해하려는 마음, 또 하나는 학문 전체를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실수를 하게 돼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마음, 그 두 가지 뜻으로 그 넓은 마음이라는 걸 들고 싶어요. 세 번째는 기분 전환이에요. 이거는 작업할 때 필요한 그 소질인데요. 혼자 하는 작업이 엄청 많고 길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시키면서 번역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번역 의욕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기분 전환을 하는 방법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일본에 계시는 독자분들이 이 책을 번역을 해줘서 고맙다 라고 해줬을 때가 제일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번역가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작가랑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세계와 그 작품 세계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정 작가님 쓰신 7년의 밤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 책을 만난 계기는 제가 순수문학도 물론 읽지만 뭐 한국에서 말하는 장르 문학이라는 것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편집자분이 미스테리물을 찾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거다 해서 7년의 밤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번역을 하게 된 긴긴밤이라는 우리 작가님 쓰신 책이 많이 어려웠어요. 아동서를 처음으로 일본어로 번역을 했는데 아동서는 대상 연령을 먼저 정하고 나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로 설정을 해서 그 연령대에 맞게 단어랑 번역체, 문체를 고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상적인 글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제일교포 3세로 일본에서 자라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많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 이 책의 세계관, 배경을 고학년한테 이해를 시킬지, 그러면은 어떤 문체가 나와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백수린 작가님의 책을 단편집을 두 개 번역을 했어요. 네, 원래부터 백수린 작가님 글을 좋아하고 백수린 작가님이 쓰시는 글의 결을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만큼 번역도 신중해지고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를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애착이 제일 많이 갑니다. 義理の祖母が中国語を口にする姿を見たのはそれが最初で最後だった。私の記憶が正しいかは分からないが、祖母が歌っている間まだ売れていないカリンの実が地面に落ちた。枝に止まっていた鳥がどこかへ飛んで行きでもしたのか、風一つないのに。丸々として青みがかった実は長い年月をかけて現れたサザレン石のように香り高く輝いていた。歌詞の意味は分からなかったが、私は祖母の声が月夜にぴったりだと思っていた気がする。けれどひょっとすると、この記憶のすべては夢ではないだろうか。私はあの夜の記憶について、
誰にも話したことがない。嘘みたいに美しかったあの晩、祖母と私、そしていつの間にか私の隣に来ていたジヌンは、しばらくそうして立っていたのに、限りなく短い一瞬の間、手を伸ばせば今にも触れられそうなほど近く見えた半透明の月の下、まるで仲むつまじい家族にでもなったかのように。

서점에서 한국 문학 코너라고 해서 따로 한국 문학만 모은 그 사진을 볼 때 제일 실감이 나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K-POP, 뭐 한국 드라마, 영화부터 시작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문학으로 넘어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K-POP 가사를 듣고 뭐 이 정서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 정서가 있는 세계를 더 알고 싶다 해서 깊이 알고 싶다 해서 문학 세계로 뛰어들어 주시는 것 같고 공부를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도 많고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한국 문학은 지금 현대 일본 문학이랑 비교를 하면 한국 문학이 톡 쏘는 맛이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한국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매력,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직소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은 항상 발전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전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 문학이 항상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그 힘이 아주 강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랑 일본어가 어순이 같아 해서 어학으로서 보거든요. 그래서 어순이 같다고 해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면 뭔가 설명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작품마다 얼마나 양을 얼마나 넣을 거고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범위를 넣어야 될까라는 거를 처음에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글을 원래 좋아하지만 그 번역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많은 작가님 그리고 작품들을 만나게 돼서 저도 죽기 전에는 그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들처럼 글다운 글을 한 줄이라도 쓰고 싶다. 네, 그게 제 꿈입니다.

0: 9살 이전은 전혀 기억나질 않고 가끔 이상한 꿈도 꾸시고.
1: 이 인물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으면 좋겠다.
2: 엄마, 이제 엄마 이름으로 살아갑소.
3: 케이스토리 brings you the film My Name. It's about a woman who lived through the Jeju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as a child, who still suffers memory loss as a mother raising a son alone. It was invited to the 76th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o rave reviews, and its national interest is high. Veteran director Jung Ji-young directed, and the cast strong acting, especially that of leading actress Yeom Hae-ran, draws attention. Young actors Shin Woo-bin, Choi Jun-woo, and Park Ji-bin came together for the intergenerational narrative.
4: 봄이네.
5: 엄마, 나 이름 찾았어.
4: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여.
0: 왜 남자아이 이름을 영욱이라고 지으셨어요?
4: 이제 그 보리밭만 찾으면 돼요. 난 꼭 찾을 거라.
2: 이제 엄마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0: Let's watch the movie My Name. It's the year 1998, Jeju Island. For this team, a new name is far more important than a ping pong game. He does have a reason. His name could be commonly considered a girl's name.
1: 정 이름 바꾸고 싶으면 너 어릉댕 바꿔. 이영옥은 동의 못 해주나. 요즘 세상에 여자 이름 남자 이름이 어디서? 빛날 영예 오고 빛나는 보석 얼마나 좋으냐.
0: His mom is unmoved. This strong mother who raised him alone has her own issues.
2: 아홉 살 이전은 전혀 기억나질 않고 가끔 이상한 꿈도 꾸시고 저랑 편하게 수다 떤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1: 말이 퍽이나 나크라.
0: Anxiety and dissociative symptoms that worsen every spring. However, she could neither remember why nor guess the cause. Her symptoms have been growing more serious.
2: 큰일 날 뻔하셨네요.
0: So she starts getting therapy.
2: 눈을 감아 볼게요.
0: And looks back upon her memories. They start to come back to her in bits and pieces.
1: 미숙이가 국민학교 5학년 되던 해 돈 벌어오게 된 월남에 가신디.
2: 미숙이는 누구죠?
0: The name was painful to her.
1: 오늘은 그만 없죠. 나 이제 이거 안 오지. 여기 안 오크라.
0: Jeongsun was very troubled by the name she remembered. After that day,
2: 다니시다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길, 동네, 풍경을 만나면 잘 살펴보세요.
0: Her repressed memories return.
1: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여. 어린애 둘이 보리밭을 막 뛰어가. 하나는 난데 또 하나는 누군지 잘 모르거라.
2: 아직은 기억을 거부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미숙이 얘기하다 그만뒀었죠?
0: Finally, Jeongsun decides to face her past.
1: 내가 다 말하든 미숙이는 나 딸이라 지하방을 끔찍이도 따랐던 나 딸. 근데 모든 것이 바뀌어서 지하방이 월남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아방은 막 순하고 믿음직한 얼굴을 전쟁터에 놔둔 와서
0: Even to the tragedy that befell her daughter in Gwangju, where she had gone to attend college away from her father.
1: 그게 가해하고 나 팔자를 갈라놨죠.
2: 80년 5월이요?
1: 연애하던 남자가 대학생인데 정마정 죽었구나.
0: The troubled times impacted Jeongsun's family head-on.
1: 확인하는데 그치록 힘들어 한게만은
0: In the end, her daughter died.
2: 그럼 아이는요?
1: 가해가 영옥이라.
0: She had chosen to bury her daughter's memory in order to safeguard the child that was left to her.
2: 왜 남자아이 이름을 영옥이라고 지으셨어요?
1: 호적에 올릴 때 그 이름이 불쑥 떠올라신디. 그 이름이 조한.
0: Who did the name 영옥 belong to? Afterwards, she slowly begins to recall her childhood memories, and she remembers someone who was constantly beside her. And along with those memories, memories of terror.
2: 친구 얼굴이 기억났네요. 군인들이 보였고 총소리도 들으셨어요. 그 기억을 감당하시지 못하면
1: 가이랑 놀던 바닥도 찾으신데 이제 그 보리밭만 찾으면 돼요. 난 꼭 찾을 거라.
0: Meanwhile, 영호.
3: 우리 엄마 쓰러지실 때 막 정신병이랜 떠들었다며.
4: 뭐? 어떤 놈들이 그런 말을 해?
5: 아, 우린 다 늘었신디. 나도 들었다.
6: 뭐하면 민족?
0: Ends up manipulated by his peers to fight his best friend, 민수.
5: 야, 민수아.
0: Just then, Jeongsun decides to tackle the task of getting back her painful memories. What is the mystery behind the name Young-ok that will help recover her past?

0: truth hidden behind a painful secret. It is the movie My Name. Let's hear the backstory. The film is based on the winning entry of the Jeju April 3rd Peace Foundation screenplay competition. Production began with crowdfunding support.
1: 이름을 찾아가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 이 그 아이디어를 놓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출발해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고쳐서 이 영화는 어떤 투자자가 특정한 사람이 없어요. 텀블볼 통해서 만 명의 사람들이 4억을 모아줬고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0: Actress Yeom Hae-ran took on the role of Jung Soon, who lived through a tragic era.
2: 정순의 캐릭터 자체도 평평하거나 전형적인 느낌이 아니었어요.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그 인물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품들이 워낙에 많은데 작품들을 많이 참고했고요. 증언집이 저에게 어떤 것들을 좀 일으켜준 것 같아요. 실제로 증언하셨던 분들의 육성을 듣는 거, 창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분들의 언어를 많이 봤습니다.
0: New face Shin Woo-bin showed off a warm mother and son relationship in his acting debut.
3: 솔직히 4.3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 읽을수록 4.3보다도 4.3을 겪은 한 가정, 행복했던 모자 관계 이런 거 같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우리 엄마도 생각나고 아빠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최대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0: Another facet of the movie was Young-ok's troubled school life marred with violence and power struggle caused by 경태, acted by Park Ji-bin.
4: 경태라는 역할은 그때에도 그리고 또 지금에도 충분히 존재하는 캐릭터라고 봐요. 그래서 경태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영옥의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님한테도 많이 자문을 구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The violence Jung Soon experienced in her childhood and the violence Young-ok experiences at school intersect.
1: 우정의 회복, 연대를 통해서 그 폭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폭력이든 그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저항이 아니고 그것을 공통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연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0: About finding hope beyond scars, it is the movie My Name. The character that K-Story recommends you focus on in My Name.
5: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여.
0: Is Jung Soon, a woman with repressed childhood memories who suffers dissociative symptoms every spring.
5: 근데 모든 것이 바뀌어서 지하방이 올라면서 돌아온 다음부터.
0: Her life bears the scars of turmoil of having lived through Korea's painful modern history. Actress Yeom Hae-ran took on the role of Jung Soon and delivered a performance of profound depth.
1: 볼 것도 없이 주인공을 Yeom Hae-ran으로 맞죠. 연기가 맛깔나고 리얼해요.
0: In particular, the scene where she dances while swallowing tears in the green barley field of Jeju after all her memories have returned is quite powerful.
2: 고통의 그 장소에 보리밭에 갔을 때 기꺼이 이제 마주하겠다. 굉장히 좀 벅차오르고 고통스럽지만 정면으로 봐야 되겠다.
0: Critics say it's an excellent performance by an actress known for impressive acting. A story about moving beyond a painful past. It is the movie My Name.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꼬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말아놓은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는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몽환스다.
0: 모든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몽환스는 네. 김밥이고 김밥 몽환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자, 와이엇. 서울에서 지하철 타기 할 수 있지?
1: 어, 와이엇.
0: 어, 알렉사. 어, 또 만났네요.
1: 어디 찾으세요?
0: 알렉사,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저 처음 와서 모르겠어요.
1: 아, 지하철역. 저만 따라오세요. 저는 작년에도 한국에 왔어요.
0: 진짜?
1: 응.
0: 짱이다.
1: 따라와요.
0: 알렉사, 저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1: 아, 저쪽은 아니에요. 아, 이 옆쪽이네요. 따라와요. 아, 이상하네. 이쪽인 것 같았는데?
0: 알렉사,
1: 응.
0: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저기요?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2: 아, 지하철역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1: 아, 그쪽.
2: 저도 그쪽으로 가니까 같이 가요.
3: Today we'll cover some must-know travel expressions for when you come to Korea. Let's learn how to find your way using Korean. Remember learning 어디에 있어요 in season 1? Well, there's a shorter way to say the same thing. It's 어디에요? 어디 means where and is used to talk about specific places or locations. So to ask where something is, say 장소 plus 이 or 가 plus 어디에요? For example, if you're looking for the subway like Wyatt was, you say 지하철역이 어디에요? If you need to go to the bathroom, you say 화장실이 어디에요? If you say this to any Korean, most will kindly tell you the location you are looking for. When describing directions and expressions like 이쪽, 저쪽, 앞, 뒤, 옆, just like Wyatt, Alexa, and Hyojin did. 이쪽 means this way, 저쪽 means that way. 앞 means in front of, 뒤 means behind. 옆 means next to. For example,